지난 5월에는 입하와 소만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점 자라면서 가득 찬다는 의미가 있고 여름의 문턱이 시작되는 계절이라는 뜻도 있죠. 그런데 이런 시절을 가리키는 말로 죽추가 있어요. 왜 가을을 뜻하는 한자어 추가 들어가 있을까요? 모든 산과 들이 푸르른데 대나무 잎이 가을을 만난 듯 누렇게 변해서 죽추라고 하는데요. 큰 대나무가 새로 돋아나는 어린 죽순에게 제 양분을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그 누런 빛은 쇠약함도 아니고 병들어서도 아니고 내어줌의 흔적인 거죠. 죽추에서 부모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자식을 키우는 모습과 닮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라날 죽순을 위해 죽추의 계절을 견뎌내는 모죽처럼 말입니다. 대나무가 자신의 푸르름을 잠시 내려놓는 일, 그건 사라짐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위한 길 열어주기입니다. 초라한 퇴색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온전히 키워내기 위한 뜨겁고 위대한 훈장이죠.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지켜내느라 잠시 숨을 고르는 중인 겁니다.

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 아침에 첫 곡은 벨리니의 방랑하는 은빛 달이요. 소프라노 루스 앤 스펜슨의 노래와 워렌 존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죽추. 아, 그런 뜻이었군요. 죽추. 우리 삶도 때로는 죽추 같은 계절을 지나갈 때가 있죠. 이렇게 빛이 좀 옅어지고 힘이 빠지는 순간들. 그때 어딘가에선 또 새로운 시작이 자라고 있습니다. 혹시 인생의 봄날 속에서 나 혼자 시들어가는 듯 하다면 누군가를 위해 또 내 삶의 소중한 무언가를 위해 에너지를 써버린 걸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내어준 모죽이 다시 푸르러지듯이 여러분들께도 다시 푸르러진 자리 찾아올 겁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1: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먼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똥떨어 똥떨어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작품번호 27-2 월광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루돌프 부흐핀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월광 소나타 우리에게 너무 월광으로 익숙해져서 월광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냥 달빛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Moonlight 소나타.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죠.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홍차곤듀님 사연 주셨는데요. 지금 이 나이에도 엄마가 담가주신 열무김치에 아침 겸 점심 먹으며 오디오 볼륨을 한껏 높여 함께 클래식 음악 들으니 행복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엄마 모시고 연주회 직관 갈게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지금 이 나이라고 하신 나이가 어떤 나이인지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래요. 어머니는 언제나 평생 어머니죠. 자식은 낳았다는 죄로 평생 동안 계속 이렇게 모죽처럼 내 것을 다 내어줘야 되는 그런 또 대상이고요. 어머니 모시고 꼭 한번 연주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 루이지 보케리니의 첼로 협주곡 9번 B플랫 장조 작품으로 482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렉으로 보내드립니다. 지안 왕의 첼로 카메라타 잘츠부르크가 함께 연주합니다.

보케리니의 첼로 협주곡 9번 B플랫 장조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지안왕의 첼로 카메라타 잘츠부르크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7832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음악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좋은 에너지인 것 같아요. 한동안 못 들었다가 듣고 있으니 마음에 평화가 오는 듯합니다. 잘 모르지만 항상 편안해져요. 저도 공부해서 신청해 보려고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일단 거부감 없이 귀에 들어오면요. 80% 하신 거예요. 이렇게 잘 모르지만 항상 편안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음악이 우리 7832번님 안에 담기고 있는 겁니다. 신청곡 편안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듣고 좋으신 곡 있으면 노트 해놓으셨다가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현듯 내 안에서 질문 하나가 봄의 새순처럼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다. 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처음 뵙겠습니다로 시작하는 이름이나 나이 같은 거 말고, 어디 대학을 졸업했다거나 책방을 운영했다는 거 말고, 얼굴이

누굴 닮았다거나 걸음걸이가 어떻다는 거 말고 한마디로 나는 누구인가가 아닌 나는 무엇인가가 궁금해졌다. 나는 답을 찾기 위해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관찰 카메라 하나를 두기로 했다. 관찰자의 렌즈에 비친 나의 며칠은 심심하리만치 평온했다. 아침마다 환기를 시킨 뒤 같은 자리에서 차를 준비하고 장르가 다른 책 여러 권을 병렬해서 읽으며 제철 재료로 만든 파스타나 샌드위치를 즐겨 먹었다. 햇살이 좋은 날엔 종종 산책을 하고 하늘이 흐린 날엔 대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내게 아무것도 안 한 날은 책만 본 날이다. 평온을 유지하는 데 유난히 공을 들이면서도 우연과 발견 앞에서는 쉽게 마음의 곁을 내주었다. 이렇듯 지난 며칠은 무료한 일상의 반복처럼 보이지만 나는 안다. 이 심심함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시간의 탑승에 무심히 흘러온 게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반복 끝에 겨우 얻은 결과라는 걸. 나는 이런 하루를 위해 나의 취향을 다듬어 왔다.

취향이라는 말은 너무도 가볍게 오르내린다. 좋음과 싫음이라는 단순한 기호의 문제로 치부되지만 그 내면은 훨씬 더 복잡한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 취향은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하는 선물보다는 생활의 누적에 가깝다. 사소한 경험과 거창하지 않은 선택이 축적되며 기준의 방향키를 준다. 이 과정에는 불가해한 끌림과 무의식적인 배제가 함께 움직인다. 어떤 것은 남고 어떤 것은 자연스럽게 밀려나며 자기만의 질서가 생긴다. 그것은 한 사람이 시간과 함께 쌓아올린 감각과 사유의 지문이다. 취향은 내가 세계를 읽는 방식이자 갈림길 위에 나침반이며 가치의 총합이다. 물론 취향을 기르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취향을 찾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첫째, 잠시 다른 사람의 취향에 기대어도 괜찮다. 누군가 오래 아껴온 음악과 책을 따라가는 것은 흉내가 아니라 밀도 있는 체험이다. 그 발자취 위에서 내가 어떤 풍경을 떠올리고 어디에 밑줄을 긋는가는 고스란히 내 것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취향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좋아하던 것에 시들해지고 한때 이해하지 못하던 것이 문득 마음에 들어오는 일은 실패나 배신이 아니라 확장이다. 취향의 가변성은 우리를 닫힌 세계에 갇히지 않게 하는 장치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망하는 좋은 취향이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닐 테다. 그것은 익숙함에서 벗어나 낯선 것을 살피고 해석하려는 성심의 산물이다. 번잡한 세상 속에서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이며 평생에 걸쳐 나를 정의해가는 일이다.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끝내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삶으로서 답해질 것이다.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가운데 My Favorite Things 줄리 앤드류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크리에이터이자 작가 슈뚜 희조 두 사람이 함께 쓴 책 N의 질문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와 다르죠. 누구라고 하면은 그냥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많이 생각나요. 나는 피아니스트, 나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DJ, 뭐 키가 몇에, 몸무게가 몇, 얼굴 까무잡잡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결국 나라는 본질과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내가 가진 취향,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게 어쩌면 더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까운 답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어떤 취향으로 나란 사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글을 읽으면은 문득 안 하던 생각을 하게 되죠. 뭐가 있을까요? 취향이라는 건 참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영향을 줍니다. 나도 갖고 싶은데 뭔가 내 취향을 스스로 말하기에 자신이 없을 때도 있죠. 이걸 정말 잘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 있게 얘기할 텐데 내가 이걸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또 뭐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내가 이 음악 좋아한다고 말해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죠. 내가 좋은 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저는 그리고 이 저자가 말한 요 두 가지 취향에 관해서 조언한 두 가지가 참 마음에 듭니다. 내가 잘 모른다면 잠시 다른 사람의 취향에 기대어도 괜찮다. 그건 흉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오랫동안 더 잘 알면서 아껴온 그런 것들, 뭐 음악이든 책이든 이런 것을 따라가는 건 밀도 있는 체험이다. 이건 정말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또 취향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래요. 내가 이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가 이거 싫어질까 봐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나만의 취향 갖기, 취향 찾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바흐의 골드베르크 바리아티온,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988 가운데 첫 번째 곡 아리아 보내드립니다. 알렉시스 바이센베르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바흐의 골드베르크 바리아치온, 골드베르크 변주곡 보내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곡 아리아였고요. 알렉시스 바이센베르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정말 대곡인데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아리아만 들려드리게 되죠. 아까 전에 그 취향 이야기했었는데 만약에 이 바흐가 좋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실만 해요. 나는 바로크 음악이 내 취향인가? 아니면 바흐의 다른 곡들 좀 들어볼까? 아니면 피아노 곡이 나한테는 좀 잘 맞나? 이렇게 찾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모음곡 전곡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16번 F장 쪽 콘모토 함께합니다. 콘모토는 움직임을 가지고 이런 뜻인데요. 아주 빠른 뭐 프레스토라든지 알레그로 비바체라든지 이런 정말 노골적인 빠르게가 아니라 콘모토니까 움직임을 가지고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렇게 빠르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마 기분 좋은 템포의 곡일 것 같습니다.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엔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죠.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브람스 헝가리 무곡 전곡 듣기. 오늘은 16번 콘 모토 들었습니다. 제가 곡 소개할 때 처음 조성을 F 장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 시작을 F 단조로 시작해서 밝은 F 장조로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는 조성이 단조니까 F 단조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성의 변화도 참 재밌죠. 이렇게 약간 우울한 듯한 단조로 시작해서 갑자기 샥 구름이 걷히고 맑은 화창한 날씨가 되는 것처럼 장조로 변하면서 신나는 리듬으로 바뀝니다. 자, 6831번님 사연 읽어드릴게요. 삼수 뒷바라지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침에 아이가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잘 견디고 잘 하고 있다고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제 또 친구의 딸도 삼수를 하고 있는데 참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힘든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자신의 어떤 꿈을 향해서 이렇게 정진하는 모습 참 아름답고요. 힘내십시오. 꼭 좋은 날 있을 겁니다. 또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다니까 음악이 또 심신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응원 드립니다.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프로반자 내 고향으로 함께 들을까요? 바리톤 드미트리 후보로스토프스키의 노래 그리고 발레르 게르기예프가 지휘하는 로테르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프로벤자 내 고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바리톤 드미트리 호보로스톱스키의 노래 발레르 게르기예프가 주연은 로트르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아, 제가 이 호보로스톱스키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야, 내가 이제 DJ가 됐구나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이름이 자꾸 읽을 때마다 실수를 해가지고 호보로스톱스키가 어려워서 이제 아주 유연하게 나오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한국이 하면 하아림.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7: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6: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동서.
8: 오늘 1부 끝곡은 베를리오즈의 극음악 파우스트의 겉벌 작문호 24 가운데 헝가리 행진곡 준비했습니다. 콜린 데이비스가 주연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아름다운 초대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소프라노 임선혜, 카운터테너 이동규 두 분과의 만남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3: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9: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8: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9: 왕타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0: 시원해
4: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공선 작곡 과수원길 안형수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1: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6: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7: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8: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9: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0: 네.
9: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0: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9: 맥스 안 터져요.
11: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9: 맥스 안 터져요.
1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4: 관절 연구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소프라노 임선혜, 카운터 테너 이동규의 러브 듀엣 공연이 열립니다. 김성진 지휘의 콜레기움 뮤지컴 서울, 소프라노 이혜원, 테너 존노가 함께하죠. 핸델과 모차르트의 오페라 아리아와 오라토리오를 들려줍니다. 6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귀도 요하네스 룸슈타츠 지휘의 수원 시립교향악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드볼작의 교향곡 6번, 스메타나 베토벤의 작품 등을 연주하죠.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주목받는 프랑스 바로크 앙상블이죠. 르 콩소르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헨리 퍼셀, 비발디, 장 필립 가모 등 바로크 작곡가들의 음악을 들려줍니다.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음악감독 김민희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정진우의 바이올린, 최지호의 첼로 협연으로 하이든의 첼로를 위한 디벨트멘토 D장조,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E장조를 연주하죠.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일신홀입니다. 한상일 지휘의 군포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 올 댓 베토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유키네 크로키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을 들려주죠. 6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끝으로 누오바 오페라단의 호프만의 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좌크 호펜바흐의 오페라로 시인이자 예술가 호프만이 겪었던 세 가지의 사랑 이야기죠. 6월 28일 일요일 오후 3시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A단조 작문호 도치번호 821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안나 빌스마의 첼로 요스 판 이멜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아름다운 초대석. 오늘은 아름답고 멋진 성악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소프라노 임선혜 씨 그리고 카운터 테너 이동규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청취자분들인 아당님들께 인사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카운터 테너 이동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아당님들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임선혜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0: 아, 저도 오늘 너무 며칠 전부터 설레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오늘 두 분을 또 같이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20년 전이죠. 2006년에 두 분이 듀오 공연을 하셨어요. 당시엔 좀 생소했던 바로크 오페라 아리아로 꾸며진 무대였는데요. 그때 제목이 러브 듀엣이었나요?
1: 맞아요. 아,
2: 그 당시에 또 이제 선혜 씨랑 제가 유럽에서 바로크 음악을 많이 하고 있던 그런 상태여서 가지고 한국에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바로크 음악을 좀 열풍을 한번 들고 와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열정을 가지고.
1: 사실 동규님의 제안이었어요.
0: 그래요.
1: 추진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0: 러브콜을 먼저 하신 거군요.
1: 네. 네.
0: 그래서 이 20년 전에 만난 두 분의 그 러브 듀엣이 20년 만에 다시 재현됩니다. 6월 24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아 정말 멋진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제목인 러브 듀엣으로 또다시 공연이 열립니다. 두 분의 첫 만남은 어디였어요?
1: 퀸 엘리자베스 콩쿨 2000년이었는데요.
0: 아, 콩쿨 메이트시구나.
1: 네. 네, 콩쿨의 유일하게 파이널리스트로 이제 두 명.
2: 동양인이 그리고 네, 한국 사람이 유일하게
1: 두 명이나 올라간 게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되게 센세이셔널 해갖고 저희가 그 당시에도 매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2: 맞아요.
1: 그러면서 이제 인연이 시작됐죠.
2: 아, 솔직히 그 전에 그때 이제 선혜 씨 베스트 프렌드가 또 제 선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선혜라는 애가 갈 거야. 그때 잘 부탁해. 그래가지고 제가 누나를 많이 챙겼어요. 그렇죠?
1: 챙김을 받아.
0: 어떤 입장으로 부탁을 챙기셨죠?
2: 그냥 이제 잘 이제 뭐
1: 누나 뭐해? 밥 먹을래?
0: 아니 아까 전에 막 두 분 이렇게

0: 인사하고 리허설 하시는 것도 봤더니 정말 러브 듀엣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오누이 같아 보이던데요.
1: 아, 실제로 안
0: 그랬죠. 아닌가요?
1: 아, 네. 네, 실제로 되게 친한 그런.
0: 그러다가 또 노래하시니까 정말 딱 너무 러브러브 모드로 아, 또 금방 바뀌더라고요. 아, 네.
2: 공과사는 알아서 이제 차려야 되니까.
0: 네, 20년 전에도 지금도 공연 주제가 사랑인데 뭐 남녀가 만났으니까 그냥 사랑일까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일단 바로크 음악 우리나라에서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음악을 처음 이렇게 들려드릴 때 너무 낯설지 않게 저희가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엮어서 같이 연기를 하면서 보여드리면 낯선 음악이 좀 더 좀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아이디어였어요.
2: 그리고 뭐 드라마에 사랑에 빠지면 좀 뭔가가 허전하잖아요.
1: 재미가 없죠.
0: 그렇죠. 사랑은 뭐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하는 주제고 가장 설레는 주제고 맞아요. 마음을 건드리는 또 주제죠. 부제가 모차르트 앤 핸델 인 러브네요.
1: 맞아요.
0: 자, 우리 이야기도 좋지만 또 최고의 성악가 두 분 모셨으니까 빨리 노래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침에서 좀 힘들겠지만 우리 아름다운 당신의 라이브 오시면은 어쩔 수 없이
1: 그렇군요.
0: 예,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네. 먼저 임선혜 씨에게 라이브 한 곡 청하고 싶은데요. 피가로의 결혼을 선곡하셨더라고요. 이 작품이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1: 네. 저한테는 제가 독일 유학생 시절에 첫 데뷔했던 오페라예요. 거기서 작은 역 바르바리나라는 작은 역을 맡았는데 이 친구한테는 아리아도 아니고 아주 작은 아리에타가 하나 있거든요. 그 독창곡이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곡이었잖아요. 아. 근데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네. 그 생각이 나서 26년 전 사실 그때 노래하고 이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0: 오늘, 아 진짜요?
1: 오늘 처음 다시 불러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또 아당님들께 드리고 싶어서 26년 전에 임선혜를 상상하시면서
0: 아 지금의
1: 네, 재밌게 들어주시면.
0: 대형 가수
1: 아, 여전히 임선혜 씨가
0: 네 작은 역 발바리나의 그 아름다운 아리에타 소박한 아리에타 그것을 잃어버렸네 불쌍한 나 이것을 소프라노 임선혜의 노래 그리고 손소향의 피아노 연주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와, 아니 이 아침에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꾀꼬리 같이 하시죠?
1: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한데 아, 이 노래 애칭이 있어요. 핀 아리아인데 바르바리네가 네. 찾고 있는 게 핀이에요. 이 핀을
0: 머리핀 같은 거?
1: 네, 이거 꼭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이걸 정원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떡하지? 나 혼나겠는데 아. 수잔아에도 그렇고 백작도 나한테 화내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였어요. 아.
0: 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바르바리나의 카바티나 그것을 잃어버렸네 불쌍한 나를 소프라노 임선혜의 라이브 노래로 청해 들었습니다. 손소양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고요. 아, 이

0: 어렸을 때몇살 때라고 하셨죠? 그때 노래하고 지금
1: 23?
0: 아, 그때 하시고 지금 이번에 처음 하신 거라고요, 오늘.
1: 맞아요.
0: 정말 특별한 선물을 우리 아당님들께 해주셨네요.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었나요, 부르시면서?
1: 예, 그때는 이 오페라도 처음이었지만 저한테 첫 번째 오페라였으니까 모든 게다 낯설고 막 그렇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근데 그 같이 연기하는 게 되게 그냥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년이 지나고 이 오페라의 수잔나 역할도 해보고 이 오페라를 잘 알고 나서 이 노래를 하니까 바로 부르면 너무 귀엽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지금 여왕이 되신 상태에서 그 감정에 이입할 수 있었나요, 잘?
1: 물론입니다. 언제든.
2: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1: 네,
2: 그렇죠, 우리?
0: 또 이동규 씨는 국내 1세대 카운터 테너예요. 사실
1: 그렇죠.
0: 카운터 테너 하면은 그냥 이동규를 떠올리죠,
2: 아,
0: 이제는.
2: 그런가요?
0: 그럼요. 이게 외로움이나 편견을 또 극복해야 했던 그런 기억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2: 아, 그렇죠. 이제 넉넉하지 않았던 그런 환경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이제 커리어를 쌓는 게 정말 힘들었긴 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전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주위에서 도와주셔가지고 누나도 그렇고 해서 저는 정말 지금 이 순간이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1: 제가 본 동규님은 우리 한국의 카운터 테너의 거의 시조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0: 네.
1: 옆에서 봤는데
2: 너무 올드하잖아.
1: 아 그런가? 그 열정이 정말 남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리고 캐나다에서 자라서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오픈돼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카운터 테너를 해도 사람들이 왜 남자가 여자 소리네 이런 거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음악이 아름다운 걸 아름다운 음악을 한다는 거에 자기 스스로가 너무 행복하던 사람으로 기억이 돼요.
0: 네.
2: 지금도 그렇습니다.
1: 아, 예.
0: 저는 그 팬텀 싱어 할
2: 네.
0: 때 이렇게 참가자들 보다 깜짝 놀랐잖아요.
2: 그래요?
0: 제가 제작진 잠깐만요. 이동규 그 이동규 맞아요? 이러고서 불렀죠.
2: 동명인.
0: 그래서 이 사람 왜 나왔어요? 막 그죠.
2: 아.
0: 어떻게 심사하라고 나왔어요? 막
2: 아,
0: 그랬죠.
2: 그래요?
0: 네,
2: 그래서 그때 손혜수 형한테도 아예 연락을 안 했어요.
1: 네. 베를린에서 고민했었어요.
2: 엄청
1: 같이.
2: 누나랑 그 전에 이제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였어요, 그때.
1: 저는 하자.
0: 그러셨어요.
1: 네.
0: 진취적인 또 어드바이스를 해주셨구나.
1: 워낙에 끼가 되게 많은 걸 알아서 그런 것들이 어필할 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2: 맞아요.
1: 가지로 본인이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그걸 한번 터트려야
0: 그쵸.
1: 되잖아요.
2: 맞아요.
0: 와, 근데 정말 소름 돋는 무대였어요. 그첫 무대, 그 하바네라 무대 하는데 뭐 심사고 뭐고 그냥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그 노래와 연기와 와, 정말 아직 잊혀지지 않는 무대입니다. 우리 카운터 테너 이동규 씨의 노래도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허림 작사 윤학준 작곡 우리 가곡 마중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카운터 테너 이동규 그리고 손소향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0: 와, 브라보.
1: 감사합니다.
0: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초대석에 이제 많은 정말 뭐 최고의 음악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라이브로 연주 혹은 노래를 해주시면 그 음원이 우리 보물 창고에 남아가지고
2: 아 큰일났다.
3: 그날 네. 복제된 박제된
0: 어느 다른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오직 아당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네. 음원으로 또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오늘 라이브 듣고서 생각날 때마다 또 청해주시거든요. 그때 그러시구나. 이동규의 마중 또 틀어주세요. 이렇게 아마 많은 분들이 청하실 것 같습니다.
3: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0: 또 임선혜 씨의 오랜 꿈이 한국 가곡 전곡 음반을 해외 유명 레이블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배급하는 것이라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2: 네. 한 거의 20년 가까이 제 꿈인데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서양 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양에 있으면 가장 많이 듣는 게 너네 음악은 어떤 건데 너 왜 남의 나라 음악을 해? 이런 질문을 가끔 그렇죠. 하게 돼서 오히려 전통악기나 국악이나 우리 가곡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요즘은 또 K-POP 이런 것 때문에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으니까 이런 때에 한국 가곡으로만 된 이게 코리안 아트송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는 계기가 되고 우리나라 그 뛰어난 시인들의 시 그리고 작곡가들의 역량 그리고 한국 가곡사가 우리 한국의 역사랑 같이 와서 이렇게 전쟁의 아픈 역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과 같이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제 꿈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 제가 혹시 못할지라도 후배 좋은 가수들이 또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0: 아유, 너무
2: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0: 사실 저는요 그런 얘기 했었어요. 한국 가곡이 너무 좋은데 이게 가령 독일의 그 리트드라고 예술 가곡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는 피아노 파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일 가곡의 피아노 파트들은 정말 단순한 반주가 아니라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다운 예술이니까 그래서 저는 언젠가 우리나라 가곡들의 피아노 파트를 정말 예술적으로 정리를 딱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다는 얘기도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2: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0: 제가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두 분이 이제 함께하는 정말 그야말로 러브 듀엣 기대하게 되는데요. 어떤 네. 곡 듣게 될까요?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서 그러셨던 네. 것 같은데
2: 백작과 수잔나의 대화인데 백작이 이렇게 토화를 내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추파를 던졌는데 너 한 번도 안 넘어오잖아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수잔나는 그럴 리가요 오라면 그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미 백작 부인과 계략이 다 짠 거였어요. 그래서 수잔나

0: 네, 가겠습니다. 절대 안 갈 리가 없죠. 얘기하지만 한쪽으로는 사랑의 신 아모르 저 거짓말에도 용서해 주세요. 제 진심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 부르는
1: 협작 쪽에서는 진짜 엄청난 밀당을 지금 당하고
0: 그렇죠.
1: 있는 거죠.
0: 그렇죠. 맞아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2: 아니, 이 곡 설명을 하시는데도 네. 임선 씨방 눈이 반짝반짝해서 소름 돋는 연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야, 정말
0: 오버했나 봐요.
2: 배우이자 네, 기대가 됩니다. 또 노래하시면서 마음껏 우리 또 영상이 우리 CBS 유튜브 채널에 또 박제되니까요.
0: 아이쿠.
2: 마음 놓고 명연기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잔인하군요. 왜 이제야 라는 아리아를 소프라노 임선의 카운터테너 이동규 그리고 손소양의 피아노 연주로 청해 듣겠습니다.

0: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잔인하군요. 왜 이제야라는 아리아를 소프라노 임선의 카운터 테너 이동규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6월 24일 예술전당 콘서트홀에서 이 두 분의 러브 듀엣 공연이 있는데요. 직접 가셔서 보시면은 훨씬 더 지금 음원으로 듣는 것보다 큰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가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곧 있을 그 서울 공연에서는 또 후배 성악가들도 함께 무대에 오르죠.
1: 맞아요. 네. 저희 또 이렇게 예쁜 러브 듀엣을 같이 할 한 커플을 초대했는데 소프라노 이혜원 그리고 테너 존노 씨가 함께합니다.
0: 네. 네. 자 이제 이 욕심쟁이 두 분과는 헤어져야 하는데요. 오늘 아쉽지만 이렇게 인사 나누고 예술전당 콘서트홀에서 뵙겠습니다. 소프라노 임선혜 씨 그리고 카운터테너 이동규 씨 오늘 너무너무나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베이토벤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2번 F장조 오프스 50 아르투르 그루미오의 바이올린과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0: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3: 오늘 마지막 곡은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단조 비창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좀비 영화인 군체. 좀비 사태에 휘말린 생물학자 권세정은 끝까지 좀비에 맞서며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그가 맞서야 했던 건 좀비만은 아니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얄팍한 이기심, 대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명분, 책임지는 게 두려워 침묵하는 동료 학자들까지. 그때 그녀의 편에 선 공박사의 한마디는 감동이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미움 받을 일 생기면 같이 받아줄게요.

내가 잘 나갈 땐 주위에 사람이 많죠. 박수 받을 순간이 오면 누구든 한 자리 끼고 싶어 하고요. 하지만 모두가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할 때 내 편에 서는 사람은 흔치 않죠. 기꺼이 함께 미움 받아도 좋을 한 사람. 어느 순간에서도 내 편에 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곳은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영화 하이파이브 중에서 들었습니다. 릭 애슬리의 Never Gonna Give You Up 이었습니다. 어제 토이스토리 5가 개봉하면서 살짝 밀리긴 했지만 군체 여전히 흥행을 이어가고 있네요. 와, 이 정도면 대단하네요. 해외에서도 개봉했는데 성적이 좋습니다. 여튼 오늘 오프닝 참 어떠셨나요? 조윤진님이 내 편이 이 세상에 두 사람 있으면 성공한 거래요. 강디님도 있으시죠? 두 명이요? 있는 것만 같은데. 근데 있는 것만 같아요. 네. 가봐야 아는 거 아닌가? 네. 조윤진님은 그런 친구신가요? 궁금한데요. 그것도 가봐야 알 것 같아요. 마음은 정말 그런 사람이고 싶은데, 아, 가끔 정말 제 자신에 대해

0: 실망할 때도 많잖아요. 미움 받을 일 생기면 같이 받아줄게요. 아, 이런 말 살면서 자주 해보고 싶다. 참 따뜻하면서도 든든한 말이죠. 세상에 이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이 마을은 진짜 천냥빛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되어줄 것 같은데요. 한 사람 인생이. 네.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영화 잠시 멈춤도 있습니다. 오늘은 따뜻하면서도 가슴 먹먹한 유년의 추억. 좋더라고요. 영화 마이걸로 함께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두 곡 들었습니다. 선물 받은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요. About Time, About Time 테마 앞서 들은 곡은 러브레터 중에서 스몰 해피니스였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자 후지 이츠키가 뒤늦게 첫사랑이었구나 깨닫는 장면에서 흐르던 곡이었어요. 도서카드 뒷장에 그려진 소녀 이츠키의 모습이 꼭 뒤늦게 도착한 러브레터 같아서 가슴 먹먹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소리님, 안녕, 안녕하세요. DJ 미스 최강희님, 지나가는 관객입니다. 방금 전 CBS 방송국을 지나갔습니다. 어머나, 반가워라. 이렇게 인기척 해주시면 너무 진짜 친구 같고 반갑네요. 아,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시군요. 그렇군요. 영우님, 한여름에 러브레터라니 등에 소름이 쫙. 에어컨이 필요 없네요. 감사합니다. 아, 러브레터 영화 너무 신비하고 너무 아름답고 OST 들을수록 좋아지지 않나요? 사계절 내내 어떻게 들어도 좋을까요? 엥? 5634님, 야쿠르트 아줌마 프레시 매니저 해보려고 교육 들으러 왔는데 강디 영상이 교육 자료로 쓰이네요. 아, 진짜요? 제 얼굴이요? 빵빵빵 신선한 코코가 지나갑니다. 그거요? 언니 얼굴이 화면에 딱 나오니 제가 다 흐뭇했어요. 하셨습니다. 아는 척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그렇군요. 최근에 유튜브 영상 보니까 김연경 배구 선수 김연경님도 프레시 매니저 체험했던데. 아, 야쿠르트 시켜 그 먹으면 그 프레시 매니저로서 두 사람의 캐릭터가 너무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저랑 김연경님이랑 저는 약간 오히려 그 고객님들한테 질척거리는 스타일일 것 같고 김연경님은 정말 쿨한 프레시 매니저여서. 이렇게 동네를 시원하게 해주면서 다니는 지치지 않는 여자일 것 같고. 그쵸? 7610님, 강디 오프닝 듣고 덕분에 고마운 얼굴들 떠올려 봤어요. 제가 업무로 힘들 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상무님이 눈에 아른아른 거리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남현사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내 모습 또한 반영된 친구들. 아, 그런가요? 오, 보람 있는데요? 6446님, 강디, 오랜만이에요. 여긴 저번에 얘기한 20살 차이 약사님과 근무하는 요자입니다. 오늘 약사님이나 저나 뭔가 좀 울적한 날인가 봐요. 마음이 살랑살랑. 네, 제가 막 딸뻘이라고 얘기해서 막 실수했다고 죄송하다고 했던 기억 나네요. 그때는 약사님이 그 선배 약사님이 사연 주셨던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영화 10월의 중에서 아무공이나 다 듣고 싶어요. 영화 멘트까지 들어간 것도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저희 멘트까지 골라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10월의 메인 테마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김세은님 신청곡 왕의 남자 중에서 이선희의 인연까지 띄워드리겠습니다.
1: 누구세요?
2: 지금부터 아주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레인보우 게시판에 인연 이야기가 한창이네요. 옷깃만 스쳐도의 인연인데 우리는 강디와 무슨 인연일까요? 옷깃 스치기가 정말 힘들죠. 등등.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날 들으니 더 좋네요. 인연 해피해피님. 그렇네요. 건성아범님, 새벽 1시 넘어서 강디 목소리 들었어요. 뭔가요? 아, 아직 소식 못 들으셨군요. 이번 주부터 최강의 영화음악이 새벽 1시에도 재방송을 합니다. 네. 대신 새벽 1시에만 듣기, 없기. 네, 비치 모텔 사정으로 못 들으시는 분들은 그때 저를 만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엉이님, 수영 다녀와서 녹차 내려 마시며 조용히 함께합니다. 참 좋네요. 아, 참 좋겠네요. 진짜 좋겠다. 수영하고 따뜻한 녹차 마시면.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신민아 주연의 스릴러 영화 눈동자 예매권 드립니다. 시력을 점차 잃어가는 서진이 쌍둥이 동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치는 서스펜스 스릴러고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말머리 눈동자 적어주시고요. 본인 성함 꼭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무슨 영화일까요? 영화 잠시 멈춤 만나러 가볼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한 영화 속 명장면, 명대사를 만나봅니다. 영화 잠시 멈춤. 오늘은 11살 소녀의 성장 이야기, 말걸입니다.

1972년 여름 펜실베니아주 메디슨의 작은 마을 버드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강가에 소년과 소녀가 앉아 있습니다. 11살 동갑내기 단짝인 베이다와 토마스예요. 커다란 눈망울에 미소가 귀여운 베이다.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며 마을을 쏘다니는 명랑한 소녀입니다. 물론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 앞에서는 다르지만요. 독서 과제로 주신 책은 다 읽었어요.

읽었어요. 지금은 재미로 전쟁과 평화를 읽고 있는걸요. 괜한 허세도 부려보고요. 하지만 단체 사진 속 선생님 얼굴에는 커다란 하트도 그려보고요. 베이다보다 키가 작은 토마스는 동그란 은퇴 안경에 온갖 알레르기는 다 달고 사는 병약한 친구예요. 난 커서 고개사가 될 거야. 그래도 자신이 베이다보다 나무 타기는 잘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사실 토마스는 웬만해서는 베이다가 하자는 건 다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베이다는 나의 베프니까. 그리고 베이다는 아주 가끔 작고 외로워 보이는 걸요. 아, 정말 그랬네요. 베이다를 낳은 후 며칠 만에 돌아가신 엄마. 마음 깊숙이 자리한 죄책감은 종종 엉뚱한 건강 염려증으로 나오곤 합니다. 아빠, 놀라지 마세요. 왼쪽 가슴이 놀라운 속도로 오른쪽 가슴보다 커지고 있어요. 뻔한 얘기죠. 암이에요. 난 곧 죽어요. 장의사인 아빠는 죽음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저 엉뚱한 장난이라고 어린 딸의 마음에 드리워진 그늘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거기다 미용사로 온 셀리랑 결혼을 한다니요. 치, 아빠는 나보다 셀리가 더 좋은 걸까? 나한테 엄마는 한 명뿐인데. 셀리가 좋은 사람인 걸 알면서도 심통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베이다는 토마스에게 답답한 마음을 툭 내놓아요.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하고 싶어 할까? 토마스가 심드렁하게 대답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해. 치, 그러면 난 빅슬러 선생님하고 할 거야. 선생님하고 결혼은 불법이야. 너한테 올 A만 줄 테니까 안 되지. 윤석들 진짜 엉뚱하다니까요. 그때입니다. 베이다가 불쑥 말해요. 너 키스 해본 적 있어? TV에서 본 것처럼? 우리 해볼래? 어떤지 보게. 난 방법을 모르는데? 팔에 이렇게 연습해봐. 이렇게. 이렇게? 어디서 본 건 있어서. 베이다가 이어서 말해요. 눈 감아.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냥 감아. 베이다의 주먹이 무서워 얼른 눈을 감는 토마스. 셋 세는 거야. 하나, 둘, 둘 반, 셋. 화들짝 놀라서 번쩍 눈을 뜨는 아이들. 너 말 좀 해. 뭐라도 빨리. 멍한 얼굴로 엄한 풀만 뜯던 토마스는 갑자기 국기에 대한 맹세를 퍼댑니다. 덩달아 베이다도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같이 외우고 어설픈 첫 키스는 그렇게 엉뚱방뚱하게 끝나고 마네요. 자전거를 타고 각자의 집으로 가는 길 토마스가 문득 베이다를 불러세워요. 베이다, 난 어때? 어? 뭐가? 빅슬러 선생님하고 결혼 안 하게 되면. 잠시 생각하던 베이다가 싱긋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쁘지 않지. 마주보며 웃는 토마스.

네, 여러분. 오늘은 영화 점심 멈춤? 오늘 영화 잠시 멈춤. 오늘은 사랑스러운 영화 마이걸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마이걸 봤잖아요. 예전에도 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너무 힐링됐어요. 역시 저희가 이제 막 상의해서 고르는데 작가님 추천은 늘 성공. 들으신 곡은 베이다가 구호 선생님 짝사랑하잖아요. 네, 이루어지지 않는. 사진을 보면서 구호 선생님 사진 보면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마구마구 따라 불렀던 곡이죠. 더 핍스 디멘션. 네? 웨딩벨 블루스 마이걸 중에서 들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템테이션스의 마이걸이었습니다. 발음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영화의 배경이 1970년대라 OST도 60, 70년대 명곡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이걸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 영화가 참 사랑스러웠죠? 그 11살 소녀의 성장기가 사랑스러우면서도 잔망스러우면서도 그 미국판 소나기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근데 또 뭉클했어요. 그리고 맥컬리 컬킨이 저는 나 홀로 집에서보다 여기서 더 많이 귀여웠다. 순수하면서도 병약한 토마스로 부분했죠. 네. 이 영화 보고 어렸을 때 많이 우셨던 분들 많을 텐데. 네. 안 보신 분들은 진짜 맥컬리 컬킨의 리즈라고 해도 되나?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네. 임신하신 분들은 태교로 보셔도 꼭 저런 아들 하나 낳아주셨으면. 그나저나 상냥한 셀리 아줌마 무슨 일이에요? 누군지 아시는 분? 에올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의 무시무시한 세무공무원이 이분이잖아요. 아셨나요? 너무 반가웠죠? 블루데이지님 잠시 멈춤 너무 좋아요.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장면을 상상하게 되네요. 짱바님 아이 짱바님 정말 저보다 한참 미치시네요. 사랑을 베이다에게 배워야겠네요. 크크크 하시네요. 아 저한테 좀 배우셔야겠네요. 좀 서열을 매겨야겠어요. 네, 저보다 미치시다. 사랑은 토마스에게 배워야죠. 토마스가 진짜 사랑꾼이더라고요. 베이다는 사랑스럽고 셀리는 따뜻하고 토마스는 순수했고 참 아름다웠던 영화. 또 아빠가 성장하잖아요. 이 과정 중에. 네, 곽태호님.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영화인데 나오니 신기하네요. 저 시절 영화들은 다 감성 돋고 좋아요. 6651님. 그런데 이 OST도 참 다 좋더라고요. 요즘 영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즘 영화 OST가 다 금값이더라고요. LP들이. 진짜 비싸더라고요. 막 10만원 이상 몇십만원도 하고 하던데. 마이걸 LP 하나 구입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축백 아 오늘 자꾸 입에서 네 축백은 뭐였을까요? 축복복

동행님, 어릴 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하고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을 또 그리워하는 이라고 하셨네요. 그쵸. 영화 잠시 멈춤, 다음 주에도 좋은 영화로 함께 할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4: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절세의 왕 절정.
10: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1: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0: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9: ISA는 삼성증권이다.
12: 투자 전 상품 서명서는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7: 경동 나비엔.
18: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0: 오뚜기.
2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2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2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네, 오늘 끝곡으로는 최연아님 신청곡을 네 골라봤는데 마이걸 이후에 조금 생뚱맞지만 또 내일도 축구 경기가 우리 있으니까 네 한번 골라봤습니다. 영화 국가대표 중에서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2: 기프트.
1: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 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제는 뭐든 다 할 것처럼 의욕 뿜뿜이었는데 오늘 이상하게 축 가라앉아요. 웬일로 기분이 좋은가 했던 우리 집 사춘기는 얼마 안 가 또 심통 났네요. 아 왜? 아 몰라. 며칠 전부터 그렇게 먹고 싶었던 메뉴였는데 막상 먹으려 하니 끌리지 않는 건 뭘까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마음이죠. 계절이든 인생이든 어느 한때는 이렇게 불안정하고 종잡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날씨도 내 마음도 당신 기분도 왜 이렇게 별나나 싶게 오늘따라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나가는 한때려니 그러려니 넘겨버리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맘때 혹시 몰라 가방 속에 챙겨두는 우산 옆에 비상용 느긋함도 함께 챙겨놓을까 봐요.

0: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으로 알 수 없는 내 마음 너의 마음 나의 마음 알 수 없어요. 기분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요즘은 또 날씨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날씨 덥고 소나기 오려는지 찌뿌드듯 습하고 기분도 축 처지네요. 이런 기분 날려버릴 수 있는 청량한 노래들 부탁드려요. 올레! 괜찮은 것 같은데 기분? 올레 하고 있으니까. 소나기가 뭐 오늘 만에 계속 얘기는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고 또 요즘에는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항상 양우산, 양산 겸 우산 되는 거 꼭꼭 챙겨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쩍쩍 달라붙는 거에서 조금은 보호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양우산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수실력자 나의 꿈을 숨실력발휘 쏴 수실력자 내 실력이 숨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김건모, 넌 친구, 난 연인, 노이즈 너에게 원한 건 듣고 있는 동안 떠난 사람 이지은 PD님이 난입을 해가지고 자기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또 와서 찡얼찡얼찡얼찡찡찡찡 해가지고 아우 정말로 아니 다른 방송 가고서 얼굴이 핀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갔으면서 사람이 마음을 나쁘게 쓰니까 그랬던 거지. 어쨌든 저녁에 욕 많이 먹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열만 가족분들 이지현 PD님 혹시라도 좋아했었던 적이 잠시라도 있었다면 가서 격려를 한 줄이라도 남겨주시면 빵끝 웃을 거예요. 예, 오구사사님 상쾌합니다. 매일매일 잘 듣고 있어요. 수영씨 톡톡 튀는 방송 때문에 배달하시는 분들 항상 상쾌하게 배달합니다. 상쾌해! 오구사사님 너무 상쾌하시구나. 공사위원님, 수영씨 가끔 라디오 듣긴 했어도 글 올리는 건 처음이에요. 그렇다면 커피 한잔 드릴게요. 글 한번 올리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79 양띠인데 친구해도 될까요? 하세요 하세요. 고3 때 이후 29년 만에 길렀던 머리를 단발로 싹둑 잘랐어요. 상쾌해요! 아 그러시구나. 오늘 굉장히 다들 상쾌하시네. 근데 이거 머리 단발로 한번 싹둑 자르면 다시는 못 기른다고 하던데 저는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상쾌한지 어쩐지 저는 일단 50 넘은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이지현 PD님의 신청곡이에요. 아이브의 11, 소맥님의 신청곡 아일리 소라이 성유라이 It's me!

코르티스 레드레드 들으셨고 269 하나님이 신청하신 포지션 I love you 임재범의 사랑까지 들어보았어요. 여러분 신곡들도 많이 많이 듣고 입에도 이렇게 붙여보고 해야 우리의 자식들과도 대화가 가능하고 세상 이렇게 아 이렇게 요즘에는 음악계가 돌아가는구나 조금은 알아야 돼요. 열만이 여러분 사는 데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들을 자꾸 먹여드리면 그래 내 입맛에 안 맞아도 한번 먹어볼까? 처음에 샤인 머스캣이가 나왔을 때 비싸네 어쩌네 해도 지금 엄청 열심히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8513님 봐봐요. 샤인 머스캣 알속기합니다. 집사람이 함께 작업하다가 점심 준비한다고 들어갔는데 부르질 않아요. 기다리면 밥을 주겠죠? 주로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도 주실 가능성이 커요. 혹시 잊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전화해보시고요. 알을 좀 솎아내야 되죠. 제가 열만하면서 또 이렇게 배운 거예요. 이렇게 열매를 맺는 작물들은 좀 더 알곡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좀 이렇게 덜어내는? 그래야 이제 나머지 애들이 연그러진다고. 고은님. 수영 씨 오랜만에 느긋하게 청취해요. 반가워요. 앞뒤 베란다 정리하는 큰딸의 분부가 있어서 정리할 큰딸 뭔데 베란다 정리를 엄마를 시키는 거야? 아니 그거 버티카를 새로 해준대잖아요. 아우 이제 자식 말을 들어. 어이 그래야죠. 아유 그렇지. 아니 나는 몰랐지. 아우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내가 몰랐지. 우리 딸 엄마가 아우 베란다 그냥 싹 다 청소해 놓게 바티칼 그거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해를 다 막아주고 이러면 아우 너무 고맙다.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2267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쨔쨔 엄마의 신청곡 싸이의 연예인 사람이 부른 버전입니다. 요즘에 AI가 그 불러가지고 원래 있던 가수의 곡을 트롯 버전으로 불러서 이렇게 자꾸 내요. 예를 들자면 류진스인데 류진수 씨의 어텐션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왜 신곡 들려드리는지 알겠죠 여러분. 뉴진스라는 젊은 어린 그룹이 있는데 그들이 부른 곡을 모르면 뉴진스라는 어? 저기 뭐야 트로트 가수가 신곡을 냈는데 노래는 참 좋아 이러면서 신청들을 하세요. 그러면 코르티스의 레드레드라고 딱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신인 미니어 트롯 가수 코르셋이에요. 빨강 빨강 이렇게 도가니 사리 뱅뱅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광고 갈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7: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오페.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7: 그럼 요즘 유행하는 곡 틀어줘요. 최성곤, 네가 좋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고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삼성그룹의 대상 기업이로구나.
1: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2: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3: 판촉물
2: 고려기프트.
3: 답례품
2: 고려기프트.
3: 기념품
2: 판촉물을 고려하라.
1: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벚꽃 좋아 님이 신청해 주신 아 이제 뭔 좋아 붙이면 큰일 났네요. 이무진 청춘 만화 들으셨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 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쥬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0: 카페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풀 해변의 여인 뽀야 감자님이 신청해 주셨고 DJ DOC의 여름 이야기 공사이원님이 신청해 주셨고 이기찬 비반의 사랑 똥강아지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공사이원님 무더운 날씨에 택배 배달하고 있는 남편 홍성태 기사님 막내 시동생 홍성무 기사님 더위 먹지 말고 쉬어가면서 배달하세요. 아마 배달하면서 방송 듣고 있을 거예요. 힘내라고 응원합니다. 저희가 아 세 잔 드릴 테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힘내시면서 아유 더워도 또 서로의 응원이 있으니까 그죠? 4325님 사무실에서 막국수로 점심 먹고 혈당 스파이크 방지 차원에서 앞산 둘레길 가볍게 걷는 중입니다. 나무 그늘로만 바람이 솔솔 시원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늘에 들어가면은 그리고 그늘에서 바람이 솔솔 불어오면은 살만하잖아요. 숨쉴만하고 조금 있으면 그늘이고 뭐고 그냥 밖에 나가는 순간 수족관에 훅 빠졌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날이 올 건데 그러기 전까지는 그늘로 샥샥샥 다니면서 햇빛도 샥샥샥 피하면서 고르고 잘 다녀볼까요? 8342님이 신청하신 M4 널 위한 멜로디 MSG 워너비 상상 더하기

윤아의 기다리다 5868님이 신청해 주셨고 아이비의 이럴 거면 들으셨어요. 남편이 옆으로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어머 여행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요. 아니라 왜? 인정해. 너무 사랑하나 보다. 아니에요. 또 어떤 잔소리를 할까 불안해서 그래요. 아, 정말 연애할 때는 결혼하면 머슴같이 해줄 것 같더니 그래도 사랑합니다. 아, 여행님이 잘못 들으셨네. 결혼하면 머슴아 같이 해준다는 거를 머슴같이 해준다고 잘못 들으셨네. 그래도 어떻게든 두근두근하게 한다는 거는 살아있다는 증거. 근데 나 이 증상 뭔지 안다? 남자들 중에 잔소리 많이 하는 유형들이 심심찮아요. 저희 집에도 있는데 아주머니 마냥 잔소리를 잔소리인지도 몰라. 그냥 계속 간섭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둘이 노래를 요즘에는 이제 중딩이라 같이 안 불러주는데 초등학교까지는 1절만 해라 옛날 사람 이거를 둘이 부르곤 했는데 아, 그 노래도 함께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 그러면 또 도망가요. 놀리면은 이거 해보세요 여행님. 1절만 해라 옛날 사람 이거 하면은 도망갑니다. 퇴치제예요. 아 오랜만에 해야겠네. 아 아들이 같이 해줘야 이게 화음이 싹 나면서 하모니가 딱 이루어지는데 같이 해줄 딸아들이 있으면은 같이 한번 하면은 머슴아가 머슴이 되어서 할 수 있어요. 5349님, 어제 새벽에 인천에서 포항으로 공사 와서 오늘 오전에 마무리하고 죽도어 시장 들러서 물에 한 그릇 시원하게 들이키고 이제 올라갑니다. 너무 바쁘다. 일하랴. 물에 한 그릇 하랴. 아예 뭐 일 때문에 온 거라 여기저기 구경 못하고 그냥 물에만. 에. 어젯밤에 배달로 먹고 오늘 점심으로 물회를 이렇게 매 끼니 먹는 거 대단한데? 이제 안 졸고 열심히 화성까지. 화성까지요? 화성까지 운전으로 간다고요? 알았어요. 경기도 화성인 거 알죠? 알죠. 조성모의 상처 6694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7: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6: 메디힐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7: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8: 해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1: 자 왕타 왕타 시원해. 자 왕타 왕타 상쾌해.
1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1: 왕타 칫솔
1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2: 시원해.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5: 우리 집 공기는

0: 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나비엔.
3: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4: 장기하와 얼굴들 싸구려 커피 4483님의 신청곡 듣고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완전히 썩어가지고 이거는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어. 비가 그쳐도 희금으로 죽죽 간 저게 하늘이라고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건지 저거는 뭔가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낮게 머리카락에 거의 닿게 조금만 뛰어도 정수리를 뿡 하고 지을 것 같은데 벽장 속 제습제는 벌써 꽉 차 있으나 마나 목이 떨어졌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같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최 치석은 빠져나올 줄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3: 굿즈는 세종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움,
5: 운동할 때도
6: 뉴바움,
5: 장 건강에도
6: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7: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8: 구스팔로셀러스.
7: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8: 구스팔로셀러스.
7: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8: 구스팔로셀러스.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0: 시원해.
1: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비틀즈의 폴 매카트니는 1942년 6월 18일 영국 리버풀에서 태어났습니다. 비틀즈 시절과 윙스 시절 그리고 솔로 시절을 다 합쳐서 모두 29곡의 빌보드 넘버원과 25곡의 탑10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 중 한 명이죠. 올해로 84살이 된 폴 매카트니의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6월 18일 목요일에 FM 팝스 시작합니다.

0: 2026년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I was made for loving you 였습니다. 키스의 노래였죠. 폴 맥카트니 옹, 폴 맥카트니 경의 생일이랍니다, 오늘. 오늘 아무래도 폴 맥카트니 노래가 하나 나갈 것 같죠? 뭐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7831번으로 음악이 신나서 일어나 운동, 춤춰요. 늘 멋진 목소리 최고입니다. 그러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1889번으로 포도밭 아래서 지금 포도알 솎아내기 중인데 너무 더워요. 그러셨습니다. 아, 포도를 기르신 비닐하우스인가 봐요. 사진을 보니까 비닐하우스 맞죠. 비닐하우스는 맞는데 비닐은 없는 것 같은데. 포도를 한번 심어볼까 했는데 이제 쉽진 않은 일 같아서 포기했는데. 영준 스머프님은 오프닝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많이 다르네요. 다음에 다시 도전. 도전은 늘 좋죠. 자, 한동준의 FM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두 시간 동안 꽉 채워서 함께 보내드립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샵 9390으로 왔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숭 실력자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쏴 쏴 숭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 실력자 숭 쏴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 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고고스의 We Got The Beat, 멜리사 맨체스터의 Thief of Hearts, 티파니의 I Saw Him Standing There, 그리고 블론디의 Dreaming까지 이렇게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BCC님이 와 블론디다 그러셨어요.

블런디 좋아하시는군요. 증손주 베이비 로션님이 운동하다가 더워서 커피숍 들어왔어요. 이어폰 끼고 듣고 있다가 커피숍 들어오니까 갑자기 서라운드로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희한해서 이 봤더니 커피숍에도 FM 팜스를 틀어놨네요. 괜히 반갑습니다. 대구 장난 아닙니다. 더위가 말입니다. 시원한 커피 한잔 마시고 좋은 음악 들으면서 운동 이어갈게요. 그러셨습니다. 네, 운동은 쉬면서 하셔야죠. 예. 어떤 커피숍인지 하여튼 예, 앞날이 아주 잘 예, 창창합니다. 7761번으로 저녁에 아이들 먹으라고 닭볶음탕 했더니 이열치열이네요. 예. 그래도 FM 팝스 덕분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저희도 어저께 김치찌개 끓였는데 김치찌개 끓이면서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와, 닭볶음탕은 더 많이 흘리시겠죠. 이열치열이죠 뭐. 맛있을 거예요 닭볶음탕. 자, 노래 또 두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서바이버의 Ever Since the World Began, 욜로님이 신청하셨고요. 아리오 스피드웨건의 Keep on Loving You까지 두 곡입니다.

정기검진으로 혈액검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려면 2시간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병원 근처에 있는 우장산을 걷기로 했죠. 그렇게 산까지 걸어가다가 신혼 때 살던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새들어 살던 곳은 단독주택 2층이었는데 잔디가 깔린 마당에 있는 커다란 모과나무가 열매들을 맺던 아주 운치 있는 집이었습니다. 겨울엔 지하에서 연탄 보일러를 뗐는데 2층까지 열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몹시 추웠죠. 40년 전에 고작 1년 정도 살았던 집이지만 그때의 기억은 또렷합니다. 강서구에 있는 우장산은 예전에 기우제를 지내던 산이었다고 합니다. 큰 산책로를 따라서 걷고

걸었다가 위로 올라갔더니 푸른 나뭇잎들로 그늘이 져서 걷기에 참 좋더군요. 그때 제가 첫 딸을 임신하고 멀리 못 갈 상황에서 남편과 함께 우장산 기슭에 돗자리를 깔고 여름 휴가를 보내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저의 세 자녀 모두 결혼하고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산은 여전하네요. 2층 신혼집은 겨울에는 추웠지만 실내가 나무 재질이어서 그런지 개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먹을 게 밖에 있으면 개미들이 행렬을 이루면서 까맣게 몰려들었는데요. 2층으로 올라오는 문틈으로 쥐가 들어와 세탁기 전선줄을 갈가서 자국을 낸 적도 있었답니다. 퇴근 후에는 부른 배로 쭈그리고 앉아서 남편의 와이셔츠를 빨다가 세면대를 붙잡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던 일도 생각나고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퇴직하고 여유가 조금 생긴 지금은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오전 10시 햇빛을 받은 나뭇잎들은 연하고 짙은 녹색으로 빛났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는 사람들과 벤치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 모두 여유로워 보였죠. 그때의 그 느낌을 작은 그림으로 기록할 수 있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피천득의 5월이라는 글이 떠올랐네요.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춘의 얼굴이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5월 속에 있다. 내 나이를 세워 무엇하리 나는 5월 속에 있다 라는 표현이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제 꿈은 여행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서 글과 함께 에세이집을 내는 겁니다. 책 제목은 존 덴버의 노래처럼 Some Days Are Diamonds가 어떨까요? 살아가는 동안 돌 같은 날들도 있었고 다이아몬드 같은 날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은 저를 비추는 소중한 날들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성 Some days are diamonds. 존 덴버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에서 박경화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그 가끔 어렸을 때 살던 집에 갈 때가 있죠. 근데 그 집이 남아있으면은 뭐 다행인데 그 집이 사라진 경우가 아마 제가 볼 땐 거의 다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끔 저 어렸을 때 살던 동네 가는 게 저의 어떤 뭐 취미까지는 아니고 그냥 가끔 가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집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 얼마 전에 갔는데 없어졌더라고요. 빌딩까지는 아니고 건물이 저 다세대 원래 한옥주택이었는데 다세대로 변했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삼성교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 삼성교의 집들이 다 한옥이었어요. 다 한 90%가 한옥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이제 다세대나 뭐 이런 걸로 바뀌었죠. 아 참 좀 안 바뀌는 것도 있어야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5299번으로 저도 어릴 적 살던 곳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나이 60 다 돼서 어릴 때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다시 태어나면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셨습니다. 송현숙 씨가 저도 좋아한 시예요. 저는 그때 귀천 헤이리에 갔던 추억도 생각나네요. 헤이리 카페에 가서 좋은 분과 커피도 마시고 타사의 정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생크림 님이 사연 듣다 보니까 저의 예전 모습도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품고 계신 꿈 꼭 이루실 겁니다 하셨어요. 조윤진 씨 모든 날은 지나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추억으로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참 그 어렸을 때 갔던 그 동네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골목이 엄청 넓었는데 거기서 막 짬뽕도 하고 그랬거든요. 야구까지 했을지 뭐 축구도 하고 그랬는데 그 좁은 데서 어떻게 해서 지금 가보면 너무 좁은 거죠. 그 골목이. 아 그 골목만이라도 남아 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박경화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꼭 한번 읽어보시고 길이 어느 정도 지켜주시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Leif Garrett, I was made for dancing. Pink Lady, Kiss in the Dark.

0: 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6: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9: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0: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1: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2: 한동준의 FM팝스에서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펜신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러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한동준의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 존 그리고 그의 배역진들이 함께 노래한 Summer Nights 그리스 가운데에서 보내드립니다. 1부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장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피아노맨 빌리 조엘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영도따리님이 대구 더우면 부산으로 오세요. 그러셨어요. 부산으로? 부산은 더 더울 것 같은데. 디키님이 모기가 제 피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안 물고 저만 물리네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오죽하면은 제 주변 사람들은 아 한동준이랑 있으면은 절대 안 물린다고 다 제 피만 물고 저만 물어요. 진짜 희한해요. 오죽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아 자기는 걱정 안 한대요. 예, 한동준만 같이 있으면은 절대 안 물린다고. COCO 코코네 예, 코코네님이 강아지와 잠시 외출 후 귀가 대구에서 죽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는데 스피커 연결해서 크게 들으니 기분이 완전 좋습니다. 아, 대구가 그렇게 더워요 지금. 하긴 뭐 대프리카라고 그럴 정도니 덥긴 더운 모양인데 서울도 더워요. 근데 4536번으로 이곳은 소나기가 올랐는지 후답지간 구름도 불규칙하고 그래서 아 그래요? 소나기 소식은 없어요. 일단 서울은요. 어디 뭐 지금 다른 지방은 모르겠는데 디키님이 아 5, 6월에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에 걸려갖고 훌쩍거리고 있어요. 밤새 모기는 또 얼마나 무는지 얼굴은 퉁퉁 부었고 엄청 뜨거운 날씨네요. 비라도 좀 쏟아지면 좋겠어요.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비라도 좀 한번 쫙 네,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주홍하늘님이 내가 오랫동안 좋아하는 노래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그러셨어요. 피아노맨 안 좋아하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 한동준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인의 뻔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만 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환급이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시원해.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마음껏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깨운.

모던 토킹의 You're My Heart, You're My Soul, 패티 라이언의 You're My Love, You're My Life, 그리고 CCK의 Heaven and Hell,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행복한 호빵걸님이 오늘 선곡이 전부 저희 에어로빅에서 운동할 때 듣던 노래들이라 더 신나요. 귀에 이어폰 꽂고 조용히 듣다가 흥이 절로 나서 들썩들썩합니다. 그러셨어요. 5239번으로 역시 선곡 맛집 그러셨습니다. 클레오파트라님이 땀이 줄줄 아주 시원합니다. 그러셨어요. 9696번으로 오늘 선곡이 너무 좋아요. 무더위 이기는 선곡. 몸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그러셨습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스 듣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이어서 듣습니다. 모카의 I Remember, 마이클 부블레의 Haven't Met You Yet.

폴 매카트니의 Another Day 에 이어서 에릭 클랩튼의 Promises. Another Day 1182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제주 딸기 산도님도 신청하셨습니다. 에릭 클랩튼의 Promises. 이 노래는 원종동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 여기서 하나 덮어버렸네. 아, 폴 매카트니의 노래는 클레오파트라님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바니걸님이 아, 아침부터 치킨이 안 땡겨요. 축구 이번 축구는 시간이 오전에 해서 치킨집 돈 못 벌겠어요. 그러셨어. 그래. 아, 좀 안타깝네요. 저녁 때 하면은 그 치킨에다가 맥주 한잔 하면서 응원하면 아주 기가 막힌데. 5299번으로 동준님께서 사셨다는 삼선동 지나가고 있어요. 이곳 기억나시나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여기가 천지개벽을 해가지고요. 제가 모르겠어요. 전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요. 진짜 건대 입구역 있죠? 거기도 오랜만에 뭐 가끔 가면은 너무 바뀌어가지고요. 성수역. 저 얼마 전에 한번 갔다가 완전히 진짜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많이 바뀌었죠. 삼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샤카칸의 Through the Fire, Patty Austin의 Smoke Gets in Your Eyes.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2: 쓰다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작!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5: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오늘 끝곡은 우리나라에서는 블루문 특급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됐었죠. 브루스 윌리스가 스타가 되기 전 이 드라마로 떠가지고 그 다음에 다이아드도 찍고 그랬죠. 브루스 윌리스하고 시빌 셰퍼드 이 두 분이 주인공이었는데 주제곡을 알쥐로가 불렀어요. 문라이팅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강원도 정선의 한 마을이 요즘 완전히 잔치집이라고 합니다. 무려 10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기 때문인데요. 아기를 환영한다는 현수막도 걸리고 동네 어르신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기는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온 마을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복덩이가 되었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냥 충분히 반갑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뭔가 대단한 걸 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김종국의 사랑스러워였습니다. 2883번으로요. 아이의 출생 소식이 반가운 시대가 되었어요. 영문도 모르는 아가는 울고 주민들은 기쁨에 웃고 강원도 정선의 한 마을이 이렇게 축제 분위기입니다. 3545번 아기는 우리의 미래니까요. 저도 환영 인사 보내드려요. 예, 그 정선의 한 마을로 이렇게 인사가 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태어났을 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축복받고 축하를 받고 그랬었겠어요. 자, 너무 기쁜 소식으로 함께 시작을 한 가요 속으로였습니다. 자, 두 시간 동안 좋은 음악들, 좋은 사연들 함께 하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1: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 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김효숙 씨가 신청하셨네요. 모세 사랑인걸. 요즘 춘길이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죠. 그리고 최호섭 씨의 세월이 가면이었습니다. 7769번 간간이 핀 수국이 참 예쁜 계절이에요 하셨습니다. 예, 요즘 수국 이야기들을 게시판에 많이들 적어주시는데 그러네요. 참 예쁜 계절입니다. 유은숙 씨는요, 정자나무 아래에서 반려견 송편이랑 같이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개도 매일 듣는 방송입니다. 우리 송편이 이름 예쁘네요. 전국에 있는 반려견들 같이 항상 듣는 가요 속으로 유은숙 씨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새롭게 바뀐 코너죠. 베스트 사연 이벤트. 사연 신청곡 이렇게 보내주실 때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오늘 베스트 사연을 결정합니다. 선정되신 한 분께 샌드위치와 커피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사연들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9509번 시원한 동해바다가 그립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지금 서울이 31도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계신 곳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시원한 동해바다 저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마침 3939-8887번으로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이 노래 신청하셨는데 동해바다 생각하면서 해변으로 가요.

송창식 씨의 멋진 목소리 고래사냥이었습니다. 임혜숙 씨가 동해바다 하면 고래사냥 들어야 합니다 하셨어요. 같이 들어봤습니다. 시원하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선희 씨, 가뭄으로 목말라하는 작물들에 물 주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해변으로 가요, 이 노래를 들으니까 더위가 사라지는 듯합니다. 그 노래에 이어서 고래사냥까지 괜찮으셨죠? 아, 작물들 물 마시면서 물 이렇게 함께하면서 얘네들도 시원했을 거예요. 최선희 씨 덕분에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132번째의 만남 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이름, 또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십시오. 그분과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요. 사연, 신청곡도 같이 적어서 샵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7769번으로 신청하셨네요. 박정현,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강미숙 씨가 신청하셨네요. 임지윤 씨의 꿈이어도 사랑할래요. 우리 가요 속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고 계신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미옥 씨, 과일 가게 지나는데 살구가 맞나 보여서 들어갔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 목소리요? 예, 아, 살구요. 좀 시지 않나요? 살구는 신 게 아닌가? 자두가 신가? 어우, 침 나와. 아. 아무튼 이미 역시 반갑습니다. 주미정 씨, 저희 집 수건 바꾼 거를 보더니 언니가 자기 집으로 시켜달래요. 주문을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주문했거든요. 근데 이거 머니를 받아야 해요, 말아야 해요? 알아서 주겠거니 했는데 별 말이 없어요. 아, 이거 참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한 건 아닌가 언니분께서. 나중에라도 이런 일 생기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해야 할 듯해요. 지금 주미정 씨가 그거 돈 안 줘? 이러기도 약간 어색하기도 할 듯하고요. 그렇죠? 아주 묘한 이런 상황이네요. 기다려보시죠. 예, 기다려보고 있으면 뭐라도 어떻게 얘기가 있겠죠. 5759번 플래그 풋볼 2028년 LA 올림픽 정식 종목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낯선 스포츠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과 친구들이 고1 나이에 주니어 한국 대표로 선발되어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했습니다. 응원 부탁해요. 플래그 풋볼. 사실 저도 찾아봤습니다. 사연을 보고. 이게 미식 축구를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그 럭비공 같은 걸로 이렇게 게임을 하네요. 아, 플래그 풋볼. 5759님 덕분에 저도 하나 또 배우게 되네요. 야, 우리 아드님 그리고 그 친구들 모두 멋집니다. 진짜 응원합니다. 우리 가요 속으로. 가족 여러분들이. 야, 이 노래 안 들을 수가 없네요. 버터플라이. 러브홀릭스의 노래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0: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너무 법인 폐. 1544-7575.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아, 응원의 노래 하면 응원가 하면 이 노래 떠오르잖아요. 무한궤도의 그대에게였습니다. 어, 또 이정님 씨 외에 많은 분들이 내일 축구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내일 축구도 기대됩니다. 꼭 2-1로 이길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듭니다. 그러십니까? 내일 오전 10시쯤 강릉 가는 버스 예매했는데요. 축구 보고 가려고 오후로 미뤘어요. 야, 이 정도의 또 응원이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전 갑자기 확 생각이 드는데 아우 이기는 건 당연히 좋은데 저는 왜 이렇게 무승부로 끝날 것 같은 이런 예감이 들지요? 뭐 내일 우리 방송하면서 서로 이야기해보죠.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돈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박은희 씨 그리고 김창수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박길라 씨의 노래죠. 나무와 새.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옛날에 나무와 새라는 카페 참 자주 갔던 생각이 드네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송골매 배철수 씨의 목소리죠. 사랑 그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 자, 이 노래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4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안정원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손금순 원장님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분은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에서 한맥 학원을 운영하셨던 손금순 원장님입니다. 저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한맥 학원 상담실에서 부원장으로 일했는데요. 당시 손금순 원장님은 매일 20명의 교사들의 점심 식사를 직접 준비해 주셨어요. 매일 엄마처럼 챙겨주신 원장님 덕분에 선생님들은 각자의 수업 시간에 맞춰 든든한 집밥을 먹을 수 있었답니다. 근무하는 내내 늘 넓게 배려해 주셨고 저의 결혼식 때 크게 축하해 주셨던 마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임신을 하고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면서 원장님과 연락이 끊어졌는데요. 손금순 원장님, 꼭 다시 만나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김동률, 이소은이 함께 부른 기적이었어요. 2000년쯤 서울 창신동에서 한맥학원을 운영하셨던 손금순 원장님. 아, 혹시 라디오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서라도 혹시 손금순 원장님을 알고 계신 분들 이렇게 연락 닿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정원 씨 사연 소개됐는데요.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2번째 만남 기대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583번으로 주신 사연인데요. 걱정입니다. 오늘 무릎 때문에 병원 갔더니 인공관절을 해야 한다고 해서 가을에 수술하기로 했어요. 이제 농사일을 접어야 할 것 같은데 놓기가 쉽지 않네요. 예, 그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자세히는 몰라도 상황을, 정말 중요한 거 하나는 건강이잖아요. 그렇죠? 인공관절 수술 일단 잘 마치시고 기운 내십시오.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립니다. 이동원, 이별 노래.

김민우 입영열차 안에서 공사 2호번으로 작년 12월 입대한 첫째 아들을 생각하면서 신청하셨다고요? 아, 작년 12월. 그랬군요. 다른 집 아들들 군대 가면은 금방 전역하는 것 같은데. 내 아들이 군대 가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수경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홍지연 씨의 신청곡이었죠. 조인경 씨가 7월 달까지 무급 병가예요. 친구가 100만 원을 보낸 거 있죠? 금융치료 하라면서요. 저요, 펑펑 울었어요. 야, 조인경 씨 인생 성공하셨네요. 이렇게 멋진 친구 한 명이 있는 거, 이것만으로도 정말 성공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인경 씨, 기운 내십시오. 5835번 경기도 시흥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러브버그를 두 쌍 잡았습니다. 올해도 얼마나 나타날지 걱정됩니다. 이야, 러브버그가 나타났다. 드디어 또. 우와, 이게 엄청나잖아요. 때로 몰려다니면. 4536번 가는 날이 장날. 내과는 오늘 휴가. 안과는 조기 마감. 공원 그늘에서 땀 식히고 있습니다. 병원도 중요하지만 좀 여유 가지고 쉬라는 뜻이겠죠. 그런가 봐요.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4536님은 그냥 일단 휴식을 취하는 게 정답인 듯합니다. 자, 음악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6225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어우러기 밤에 피는 장미.

정윤선 씨의 노래 엽서, 김은희 씨 7685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황규영 나는 문제없어, 이 노래는 전재홍 씨가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자,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오늘은 7737 뒷번호 쓰시네요. 가요 속으로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FM 팝스의 DJ 한동준 씨의 노래 중에서 한 곡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제가 다 좋아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너를 사랑해, 사랑의 서약 이렇게 두 곡을 적어주셨는데요. 아, 그러면 이 곡 중에서 제가 고르면 되죠. 너를 사랑해 이 노래.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왜 나는 거야? 빗물로스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2: 아이유가 부른 매일 그대와 광고 전에 들어봤죠. 오늘 베스트 사연은요, 언니가 수건 산 비용을 안 줘서 고민이라는 주미정 씨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강희종 씨가 내일 우리 태극 전사들 보라색 유니폼으로 출전을 한다고 이렇게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아, 그 보라색 유니폼 예쁘잖아요. 행운의 보랏빛 유니폼 승리를 기원합니다 하셨어요. 보라색 하면은 이런 노래가 떠오르죠. 가장 큰 유명한 보라돌이 뚜비. 아, 이거 아니고요. 이거요. 강수지 보랏빛 향기 신청하셨습니다.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려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식구들은 밖에서는 쌩쌩하더니 현관문만 들어서면 시든 화초가 된다고 누가 그랬다죠. 우리 밖에서 에너지 다 쓰고 집에 갈 때가 많아요. 하루 에너지 중에 20, 30%는 남겼다가 집으로 고이 모시고 가야 하는데 말이죠. 오늘은 휴대폰 배터리 관리하듯이 해봐요. 집에 가는 동안만이라도 빨간 표시 안 뜨게 배터리 아껴두고 저전력 모드로 집까지 가기. 잘 쉬기 위해서도 에너지는 필요하니까요.

0: 오늘 첫 곡 Hungry Heart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노래였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지금 서서 가시는 분들은 퇴근길에는 살짝 짝다리 해도 되죠. 좌석에 앉아있는 분들은 의자에 등 기대고 살짝 엉덩이 미끄러지면서 기울기 60도쯤 해도 되죠. 이게 저전력 모드로 집에 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보조 배터리로 충전하는 거요. 배터리 경고등 빨간 표시 뜬 분들은 보조 배터리 저녁 스케치 꺼내서 빨리 충전하세요. 좋은 노래들로 충전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오늘 목요일 2부에는 퇴근길 플레이리스트라는 코너가 있어요. 퇴근하는 우리들을 집까지 잘 바래다주는 곡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2부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
5: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저는 충전하러 한강 갑니다. 강바람 시원하게 맞고 올게요. 7785님이세요. 로비 윌리엄스, 니콜 키드만, Something Stupid 들으셨고요. 리사 오노의 까치토는 3857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잘 보내셨어요? 427님은 저 퇴근길 아니라 지금 출근길이에요. 회사에 일이 좀 남아있어서요. 아이 케어 때문에 퇴근을 했다가 다시 회사 가는 길이거든요. 지치지만 힘내보겠습니다. 용신님, 날이 더워서 하루 종일 찬물만 들이켰더니 저 오늘 물배가 차버렸어요. 괜히 배만 부르고. 4953님, 오늘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두 잔 정도는 마신 것 같아요. 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메일 코너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할 건데 집으로 가는 길에 느껴지는 노곤하고 뻐근하고 뿌듯하고 홀가분한 마음에 출처와 근거를 헤아려 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 내가 뭐 했는지 네다섯 개쯤 꼽아보는 거예요. 여덟 개 꼽으시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모든 것을 다 얘기하셔서 한 16개 정도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다섯 문장 정도가 딱 좋아요. 저는 오늘 알람 전에 떠지려는 눈을 꼭 감고 절대 뜨지 않았어요. 기어코 알람 소리를 기다려서 일어났어요. 오후 3시 반에 배가 고파서 사과 파이를 사 먹었어요. 그동안 긴장해서 저녁도 못 먹었는데 4일 만에 배가 고프다니 다행이에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청자씨도 애청자씨, 브로님도 지브로님도 어벤져스들도 다 보내주세요. 어제 저희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했더니 진짜 많은

있는 다양한 호칭들을 보내주셨는데 한번 하나씩 써보려고요. 어떤 게 괜찮은지. 아, 이 코너는 길게 쓰지 않아도 돼요. 친구에게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드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에 툭툭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7610님과 함께 들을게요. 제임스 테일러, 핸디맨, 욜로님 들어주세요. 제퍼슨 스타쉽, 카운트 온 미.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390으로 오시면 됩니다. 레인보우 앱 다운받으시고 게시판으로 오셔도 되고요. 인별그램 계정도 만들었어요. CBS FM 이브닝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로 검색하면 바로 뜹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곤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5013님.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엑셀 작업만 했어요. 법원에도 갔어요. 가는 길에 2분 18초 정도 상사 욕을 좀 했어요. 브라보콘 사 먹었어요. 스트레스가 조금 풀렸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8077님. 너무나 힘든 하루였어요. 아침부터 일이 계속 안 풀렸어요. 일은 안 풀리는데 새 일까지 덮쳤어요. 이 와중에 여친한테 차인 것 같아요. 다 잊고 싶어요. 내일부턴 좋은 날 됐으면 좋겠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오늘 하루가 전 참 고단했는데 제 마음이라도 알아주는 듯한 딱 제가 좋아하는 노래 들려주시네요. 덕분에 눈물이 날 만큼 행복한 퇴근길이에요. 4203님이세요. 저 오늘 하루 종일 일이 많아서 지쳐서 퇴근하는 길인데 퇴근길 막혀서 1시간 넘게 운전하며 가야 되는데 음악으로 충전 받고 있어요. 5003님이세요. 트리샤 여우드 How do I live? 들으셨고요. 제이미 오닐의 All by myself는 2380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오늘 대단한 하루에 사연 주신 두 분 감사해요. 5013님, 8077님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릴 거고요. 5013님, 우리의 스트레스가 2분 18초의 상사 욕과 콘 하나에 풀릴 수 있다는 게 또 큰 위로가 됩니다. 8077님의 힘든 하루도 아주 사소한 그 무언가에 또 사르르 풀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3737님께서 신메뉴 출시에 정신 바짝 차리고 주문서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는데도 헐 못하 뭘 하나를 빠뜨렸어요. 고객님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 송금해드렸습니다. 언제쯤 손에 익을까요? 언제쯤 손에 익을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손에 익을 거예요. 잘할 때까지 잘 못하는 날들을 견디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그 유명한 젠슨 황이 얘기했대요. 이 얘기 너무 좋죠. 저 좋아서 마음속에 콩 간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얘기 같이 할 수 있어서 좋네요. 퀸의 Everybody's Changing 1453님 신청하신 노래 함께 듣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열로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 타왕 타 시원해. 타왕 타왕 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5: 여행.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8: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9: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0: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1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0: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토니 브렉스턴이에요. Breathe Again. 2949님 청해 주신 노래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0: 인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인세 성원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뿐님, 하루 종일 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숨을 쉬었어요. 가끔 웃기도 했어요. 잠시도 쉬지 않고 숨 쉬는 건 모두가 할 수 있지만 가끔 웃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아마 한 번도 웃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사뿐사뿐님, 오늘 하루의 위너, 비지스의 You Win Again도 들었습니다. 보람님 청해 주신 노래인데 이 노래로 2부를 열었어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2부에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짧은 건 50원이고요.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우물정 9390으로 오시면 되고요. 저희 레인보우 어플리케이션 다운받고 오셔도 되고요. 저희 인별그램 계정도 하나 만들었는데 CBS FM 이브닝 어려우시면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찾아서 오시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광고 후에 저희 목요일에 준비된 2부 코너를 할 텐데 이 코너의 제목은 퇴근길 플레이리스트예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광고 후에 만나죠.

0: 축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0: 왕따 칫솔.
1: 시원해.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2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해주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퇴근하는 우리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이제 곧 이지영 PD가 고른 팝송 세 곡이 흐를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저 귀만 여세요. 그렇게 잘 들으시고 이 플레이리스트 제목도 한번 붙여봐 주세요. 왜 요즘 이런 제목의 플레이리스트 많잖아요. 집으로 가는 시간 순삭 리스트, 혈액 순환되는 리스트, 저녁 산책 가자고 옆구리 찌르는 리스트, 8, 90년대 그 거리로 막 데려가는 리스트, 너무나 쓸쓸해서 내 쓸쓸함은 하찮게 느껴지는 리스트, 이것은 꿈인가 생신가, 몽환 세계로 이끄는 리스트. 우리 다 듣는 귀 있어요. 떠오르는 느낌 있어요. 바로 그게 오늘 퇴근길 플레이리스트의 제목. 우물정9390으로 리스트 제목도 한번 툭 보내봐 주세요. 그리고 지연 PD는 오늘의 플레이리스트에 어떤 제목을 붙였는지 나중에 한번 맞춰보기로 해요. PD의 마음, 우리 마음, 너의 느낌, 나의 느낌 맞춰보면서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채워봐요.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지금 나갑니다.

곡 들으셨어요. 제일 먼저 들었던 노래가 아니타 커싱어즈 Welcome to my world였고요. 그리고 프랭크 시나트라의 Come fly with me였고요. 라라랜드의 Another Day of Sun 이렇게 세 곡을 들으셨습니다. 와, 이 세 곡의 마지막 곡이 나갈 쯤에 이제 이 세 곡을 맥락으로 꿰는 제목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1186님 어디든 떠나고 싶게 하는 리스트? 사랑을 시작할 때 설레는 마음 플레이리스트? 금요일 전야제 같은 느낌의 설레는 퇴근길 리스트? 새 프로그램 맡으셔서 지금 너무 몸과 마음이 지쳐서 자양강장제 원샷하고 여행 가고 싶으신 여름휴가 빨리 가고프다 플레이리스트? 맞나요? 키보드 위에 손이 춤을 추는 리스트? 발걸음 가볍게 듣는 퇴근송 리스트? 다 그럴싸하죠. 다 그럴싸해요. 만원 버스 안에서 편하게 앉아서 가는 느낌 드는 플레이리스트? 평소에는 몸치 박치지만 커다란 곰인형과 함께 이 저녁 리듬에 몸을 맡기고 싶은 플레이리스트예요. 6932님은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지연 PD는 이렇게 세 곡을 고르고 어떤 제목을 붙여놨을까요? 저는 라라랜드로 떠납니다. 월드컵 보러요. 엥? 아, 이건가요? 아, 어쨌든 저도 무언가 떠나는 거야. 저는 현실을 벗어나 벗어나 리스트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뭐 비행기 타고 싶고 어디론가 날아가고 싶고 라라랜드 나오고 그래서 이건 분명히 현실을 벗어나는 건 맞아. 근데 그 지연 PD가 가고 싶은 것은 월드컵 보러 가고 싶은 거예요. 북중미로 지금 날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어쨌든 빨리 퇴근해서 월드컵을 새벽에 보겠다 뭐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리스트도 참 괜찮은 게 많았습니다. 이 중에서 몇 분 또 뽑아서 커피 한 잔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나저나 내일 우리 월드컵 있어요. 내일 아침 10시에 우리나라와 멕시코 경기가 있긴 한데 우리 지연 PD는 뭐 새벽을 하얗게 밝히고 내일 우리 만나요. 안색이 어떤지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싶네요. 자,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호박전 부치다가 여행사 검색하게 하는 플레이리스트라고. 퇴근길인데 공항 가는 길 같았어요. 8073님도 너무 멋지게 제목을 지어주셨네요. 7시 25분입니다. 폴 영의 Every Time You Go Away 루나님께 전해드리고요. Roxette, It Must Have Been Love 제니1004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다 너무 좋은 노래만 나와서 감동받았어요. 5299님, 아트 가펑클의 트래블링 보이 들으셨어요. 앞서서 카멜의 롱 굿바이스 0494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제 친구 현용이가 퇴근길에 저녁 스케치 듣고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현용님과 한숙님, 이 노래도 함께 들어주세요. 융카이 블루.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자담 맵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관절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이영약품.
5: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0: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9: 특허받은 LG

0: 화장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 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

도 함께 해주세요. 카레넨의 Not Going Anywhere 오늘 끝곡입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0: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1: 구스팔로 셀러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5: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1: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요즘이 오이지, 매실청 담그는 때죠. 뭐 시장마다 마트마다 박스째 내놓은 이 오이랑 매실을 보면서 아하, 요즘이 그 시기구나 알았습니다. 소금이나 설탕, 뭐 간장이나 식초에 담가두는 것만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는 저장 음식처럼 우리는 뭐에 빠져서 옛 모습 그대로일까? 그런 생각이 불쑥 들었어요.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그래도 어릴 때 습관 한두 가지씩은 아직도 갖고 계시지 않나요? 뭐 잠잘 때, 아니면 웃을 때,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수줍게 순수하게 웃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아직 모두 다 작고 여린 천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천사님들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정말로 이 원곡 일발로 될 꽉꽉 그러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뭐 끝에 뭐 이렇게 꽉꽉꽉꽉 그러잖아요. 전형 모두가 천사라면 이탈리아 버전은 바로 일발로 될 꽉꽉이었습니다. 오리 소리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 같은 날씨에 진짜 실온에 뒀다면은 일주일이 뭐예요? 못 버티죠. 네, 소금물이든 설탕물이든 일단 담가두면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장아찌를 보면서 그래 우리한테 남아있는 어릴 적 습관이나 모습도 뭐 무언가에 저장은 한 건 아니지만 담가두진 않았지만은 내 안에 저장이 잘 돼 있기 때문이 아닐까?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어릴 때 습관 하나씩 갖고 있지 않나요? 아니 모습일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 오늘 이렇게 잘 저장해둔 어릴 때 내 모습 한번 찾아볼까요? 당근이나 오이 안 먹는 식습관 같은 것도 어릴 때부터 사실 안 드셨을 거고 걸음걸이나 웃음소리, 잠버릇도 아마 그러실걸요. 아니면 내 얘기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 얘기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을 올리실 수 있으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천사 같은 어릴 적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위안 삼는 그런 저녁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다릴게요. 듣고 싶은 음악도 함께 적어주세요.
1: 송실사이버대에서
2: 숨실력자
1: 나의 꿈을 숨실력 발휘 쏴

0: 실력 자 숭쏴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1: 7월 2026 산업안전 복원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관절 연골이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토요일에 비가 온다고 해서 온 가족이 감자 캐러 가는데 하늘이 참 예쁘더라고요. 오늘 하늘 보셨나요? 오늘 하늘 봤죠. 예. 파란 하늘은 아니지만 왜 그 스카이 블루라 그러나요? 베이비 블루? 어떤 그런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색. 그 하늘에 뭉게구름들이 있더라고요. 아하, 근데 우리님은 예전부터 버섯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지금도 안 드세요, 버섯? 그 몸에 좋은 걸. 6028번으로. 본능적으로 안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강승윤, 그리고 스윙이 피처링했습니다. 또 정수라, 난 너에게 들으셨고요. 방황 끝. 님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전 물에 빠진 고기를 안 먹어요.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국에 있는 고기 절대 안 드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박피디님 드세요? 없어 못 먹죠. 근데 주로 이제 이렇게 구워서 먹는 고기들을 먹는데, 근데 이제 건강에는 삶은 고기가 좋다고는 하던데, 그렇죠? 아무튼 뭐 그래도 뭐든 맛나게 드시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8948번으로 예순이 넘은

는데 어릴 때 기르던 닭을 잡는 걸 보고 그때부터 지금껏 못 먹겠더라고요, 닭을. 아, 그래, 이런 경험들 많으시죠. 또 우리 어릴 때는 엄마 시장 가시면 따라가면 시장에서 그냥 막 이렇게 막 돌아가는 통에다가 닭을 푹 집어넣으면 그잖아요. 아, 그거 보고 한동안 저도 닭을 못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근데 지금까지 못 드시는구나. 그래요, 세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은수입니다. 먼지가 돼요.

참 사랑스러운 노래예요. 그렇죠? 나는 말 못해. 당신 사랑하니까. 그랬더니 우리 연숙님이 말 안 하면 몰라요. 말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그럼요.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심수봉 그리고 최정훈이 함께한 여자이니까. 또 5917번으로 유영석 네모의 꿈 청해 주셨고요. 영원히 내게 안상수, 이윤수 먼지가 되어 네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근데 안 먹는 음식들이 왜 이렇게들 많으세요? 어릴 때도 안 먹은 고등어 지금까지도 안 먹어요. 근데 비린내가 많이 나긴 해요 고등어가. 근데 나이 드니까 오히려 고등어 안 먹던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아 우리 스프링님은 냄새도 지금 싫대요. 고등어 냄새 굽는 냄새가 아주 좋기도 하지만 좀 역하기도 하고 그렇다고요. 또 3461번으로 저는 비가 온 뒤에요. 항상 우산을 말려서 원래대로 이렇게 산에 딱 맞춰서 접는 습관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더라고요. 야 정말 좋은 습관이다. 그러니까 그 우산을 이제 쫙 펴서 바짝 말려야죠. 안 그러면은 습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좋은 습관이신 것 같아요. 아하, 우리 김종근님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인덕운동 자율방범대 대원 25명이 지금 도보로 순찰 중입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런 중에도 또 행복한 동행 잊지 않고 들으시면서 네 우리 김종근님 같은 이 대원 여러분이 계셔서 저희가 안전하게 밤길도 걸어다닐 수 있는 거죠. 고맙습니다. 6028번으로 청해 주신 곡 이어집니다. 피노키오 사랑과 우정 사이.

이 노래를 듣는데 왜 갑자기 내일 10시에 벌어질 멕시코전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죠? 김종민 님이 청해 주셨어요. 소방차 어젯밤 이야기. 또 사랑과 나무 쓸쓸한 연가. 피노키오 사랑과 우정 사이. 이 세 곡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휴, 우리가 느닷없이 뭔가를 하긴 해야 돼. 월드컵 하면 당연히 치맥 응원이었는데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어떻게 브런치 월드컵이라고 해야겠어요. 그렇죠? 10시, 11시 막 그러니까. 내일 아침 10시입니다. 32강, 16강. 8강, 4강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태극 천사들 잘 뛰겠죠? 잘 해주겠죠? 여기서 우리 느닷없이 내일 멕시코전 예정 스코어 맞추는 거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이 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까딱까딱 더듬이를 발동해서 몇 대 몇으로 이길지 아니면 비길지 예, 다 같이 경기를 보고 내일 이 시간 정답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정확한 예상 스코어를 보내주신 분들께 약과 세트, 화장품 세트, 세탁세제 세트 아주 푸짐한

하게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죠.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에는 얼마든지 쓰실 수 있으니까 내일 멕시코전 예상 스코어 몇 대 몇이다 지금 보내주십시오. 저는 짧게 월드컵 출전가 이겨라 대한 권한 요거 한 곡 듣겠습니다.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해줘.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0: 선대위원회 주최.
1: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 안타깝네요. 여러분이 들으셨어야 돼. 우리 문숙 작가가 스튜디오 문을 쑥 열고 들어오더니 꼴 좀 주소 하고 꼴 좀 주소 그러고 들어왔었는데 아, 그 여러분이 함께 들으셨어야 되는데요. 아주 사랑스러운 우리 문숙 작가 강산의 음성으로 들었죠. 원래 한대수 선생의 음악인데 물 좀 주소가 아니고 물 좀 주소. 아이고 참 이 노래 들으니까 2002년 히딩크 감독이었죠. 월드컵 때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는 목이 마르다. 승리의 목이 마르다. 뭐 그런 내용의 인터뷰가 불쑥 떠오릅니다. 만나지 말자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지 말라면 더욱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리움. 바로 너다. 진짜 이게 시인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들 아니겠습니까? 네, 나태주 시인의 글과 생각을 담은 책 너를 아끼며 살아라 중에서 불쑥 읽어드렸는데요. 예, 더블북 출간 1주년 기념입니다. 10만 독자가 사랑한 나태주 시인의 에세이 베스트셀러도 여러분께 드려야죠. 야, 나도 한번 욕심내고 싶다 하는 분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에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말머리에 책 하고 신청하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발표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랭가드 하자.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임근영님 청해주신 소리새 그대 그리고 나. 아, 대한민국의 월드컵 승리를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멕시코전에서 3-1로 대한민국이 승리할 것 같아요. 우리 태극 전사님들 화이팅! 하고 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고맙지? 막 이런 사연이 왜 너무 고맙죠? 신났죠. 이은아, 최진사 딱 셋째 딸, 또 장사익 대전 블루스 세 곡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막 생각이 겹쳤습니다. 그래요. 이제 내일 아침 10시에는 멕시코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32강, 8강, 4강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 멕시코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느닷없이 예상 스코어 맞추는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께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정말 많이들 예상 스코어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더듬이로 몇 대 몇으로 이길지 아니면 비길지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얘기 안 할래요.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 아주 정확한 스코어를 맞춘 분들께 약과 세트, 화장품 세트, 세탁세제 세트 등등 쿠폰까지 아주 푸짐하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90으로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니까 게시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스코어를 한번 남겨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이전까지 유효합니다. 단 행복한 동행 게시판에 넣으셔야지 다른 프로그램에 가서 넣으시면 아니 됩니다. 프로그램 방해한다고 행복한 동행 야단 맞습니다. 예, 여러분의 예상 스코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057번으로 교직 경력 28년차 교사시네요. 김정숙님. 야간 자율학습 감독을 하면서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열공하는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고 청해 주셨습니다. 버터플라이 오늘은 러브홀릭스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보컬도 보컬이지만은 이 연주팀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브라스 밴드도 있고 뭐 스트링도 있고 아, 멋진데요. 다시 들으니까 오리지널 곡이죠 이게. 예, 김학래 임철우가 함께한 내가 들으셨습니다. 내일 저희 치킨집 시작합니다. 조기 오픈해요. 10시에요. 대한민국이 이겨서 고생한 보람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요? 5938번으로 글 주셨는데 아침에 10시, 12시 이전은 치킨집 오픈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안타까웠는데 야 어딘가 그 동네 분들은 너무 좋으시겠어요. 자, 이 동네 내일 10시에 조기 오픈한답니다. 또 정미조 사랑과 계절 정말 오랜만에 들으셨죠. 우리 순이님이 청해 주셨고요. 박준하 너를 처음 만난 그때 The Loveholics의 Butterfly 네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수아짱님이 아 따님 이름인가 보다. 5학년 딸아이한테 수아, 아빠 배달하는 거 괜찮아? 물어보니까 아니, 아빠가 어떤 일을 하든 관계없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니 오히려 고맙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찡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아이한테 제가 많이 배웁니다. 너무 이쁜 아이네요. 우리 아이한테 아이스크림 선물 줄까요? 우리 문숙 작가님 아이스크림 있어요? 네, 아이스크림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입니다. 못다 핀 꽃 한 송이.

0: 싶은 얼굴, 또 숙자님 청해 주신 이음이 어떤 그리움, 김수철 못다 핀 꽃 한 송이 세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의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조강지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닭고기 하면 하하임.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똥떨어도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3: 끝곡입니다. 형진님 청해주신 봄, 여름, 가을, 겨울 브라보 마이 라이프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9: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8: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9: 왕타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0: 시원해.
4: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

0: 대상 요율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제는 이것을 피워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어두운 방 안 뱅글뱅글 말려있는 초록색 모기향 끝에 빨간 불씨 하나를 얹을게요. 그럼 소리도 없이 흰 연기가 한 줄로 조용히 피어오르는데 그때 나는 특유의 모기향 냄새가 언제부턴가 추억을 소환하기도 하더군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 초록색 모기향이 온 집안에 번지기 시작하면 그제야 진짜 여름밤이 시작됐구나 하는 게 실감이 났죠. 모기향 연기가 선선한 밤바람을 타고 유연하게 풀어지는 걸 보면 코끝은 매캐해도 어쩐지 여름처럼 들떠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기도 했는데요. 문득 모기향이 모기를 쫓는 것보다 하루의 소란을 먼저 가라앉혀주는 물건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여름밤이 떠오르시나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지금 들으니까 막 물 두드리는 소리도 나고 그러네요. 네, 6월 18일 목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단에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오늘 모기향 예약으로 문을 열어봤어요. 요즘은 종류가 워낙 다양하게 나와서 모기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름이면 이 뱅글뱅글 나선형으로 생긴 모기향이 한 번쯤은 떠오릅니다. 상징적인 냄새이기도 하고요. 모기향 연기 한 줄이 오래전 여름밤을 떠올리게 하듯이 음악도 그렇죠. 때로는 잊고 있던 시간들을 불러내는데 밤 우리 꿈문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풍경이 피어오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숭 실력자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7월은 바로 산업안전 복원의 달. 산업안전 신기술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한 현장과 일터를 조성하는 산업안전 복원의 달은 7월 첫째 주 월요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상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박람회 등 전문 세미나 중앙행사 7월 14일 후 전국 각지

행사로 한 달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카티프로 시!

0: 확보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5: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6: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과밀한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329번으로 청해 주셨던 한동준 사랑의 마음 가득히 그리고 변진섭의 그대만의 모습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진짜 오래전에 했던 그 연애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사랑의 스튜디오였나요? 그 프로그램의 주제가인 이 노래를 아직까지도 그 프로그램과 함께 기억해 주신 분은 참 많으시네요. 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모기향 얘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글 남겨주셨네요. 맞아요. 그 모기향이 참 정겨웠어요. 그래서 아주 깊은 여름이 오면 가끔 그 모기향을 베란다에 일부러 피워놓기도 합니다. 폴라리스님 보내주셨고요. 중독적이죠. 약간 향이. 그리고 9110님. 안 그래도 모기향 하나 주문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설거지하다가 이마가 가려웠는데 두 손 가득 거품이라 어쩌질 못했거든요. 설거지 마치고 거울을 보니 모기에 물려있더라고요. 빨갛게 부어오른 이마를 보며 에휴, 외로운 싱글의 이마에 뽀뽀해주는 건 모기 너밖에 없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더는 물리기 싫으니 모기향 주문하러 갑니다 하셨네요. 색다른 표현인데요. 이마에 뽀뽀해준다. 지독한 사랑인데요. 피를 빨아먹는. 올 여름은 덜 공격당하시기를 바랄게요. 월화독장님. 시골 고향에 가로등으로 수은등 처음 들어왔을 때 동네 어른들이 그 밑에 평상을 놓고 여름밤을 즐기셨죠. 저 같은 아이들도 나와서 그 주변에서 놀고 각자 가지고 나오셨던 모기향이 사방에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물렸던 것 같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이끌린 하늘 속 물방개 같은 곤충을 잡는 재미도 있었고요. 캠핑가도 그 시절 재미는 안 날 것 같아요. 7605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이호공감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이른 아침 감은 눈을 억지스레 떠야 하는 피곤한 마음 속에도 나른함 속에 파묻힌 채 허덕이는 오후에 앳된 심정 속에도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층층 계단을 오르내리며 느껴지는 정리할 수 없는 감정의 물결 속에도 10년이 훨씬 넘은, 그래서 이제는 삐걱대기까지 하는 낡은 피아노, 그 앞에서 지친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내 눈 속에도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당신도 느낄 수 있겠죠.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도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처음 만난 순간 잊지 못한다. 그전까지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 무조건 단단한 것이었다. 냉동실에서 둥그런 통에 담긴 아이스크림을 꺼내면 한참을 기다려야 숟가락이 들어갔고 막대기에 붙은 아이스크림은 이가 시릴 만큼 차갑고 딱딱한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제과점에 처음 보는 기계가 등장했다. 무언가 안에서 빙빙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이내 동글동글 하얗게 말려 나오던 아이스크림. 그것은 익히 알고 있던 아이스크림의 상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었고 어릴 적 우리에겐 입안의 작은 혁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쌓여 올라가는 것도 신기했지만 더 놀라운 건 입안에 넣는 순간 혀에 닿자마자 구름처럼

사르르 녹아버렸고 차가우면서도 부드럽고 달콤한데도 이상하게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건 마치 단단해야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것도 충분히 강한 한방일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작은 발견 같았다. 부드러운 이것으로 속을 풀어내다 보면 낮 동안 쌓인 긴장과 걱정,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그대로여도 그 순간만큼은 잠시 기분도 생각도 한결 말랑해지곤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가끔 손끝에 힘이 빠질 때면 패스트푸드점을 들러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찾아 활짝이곤 한다. 밤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하루가 조금 힘들었다면 굳이 더 단단해지려 애쓰지 말자. 때로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워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선우정아였습니다. 상상.

막내가 방학한 지금 요즘처럼 행복할 수가 없네요. 시간도 함께 많이 보내고 웃는 날이 많아서 행복합니다. 아, 그래서 이 노래를 인절미님이 청해 주셨던 정태우 장나라의 Be Happy. 딸기소녀님도 정말 오랜만에 듣는 곡이네요. 논스톱 생각납니다. OST 테이프 사서 들으셨다고. 아, 이 당시에 테이프로 나왔었군요.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시트콤이었죠. 이 논스톱의 OST 수록곡들은 버릴 곡이 없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참 대다수의 곡들이 사랑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원서머 나잇의 번안에서 부른 정태우 장나라의 BFP였고요. 그리고 이어드린 곡 윤상의 노래였습니다. 잊혀진 것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8: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7: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8: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7: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9: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1: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1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3: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5: 이 3호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요. 윤하 사건의 지평선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환청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환청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대

0: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1: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0: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1: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C2에서 함께 만들어요.
0: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2: 특별 할인 중
1: 서울 771-1932.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학기 그대 창가로 눈부신 아침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분을 열어봤네요. 아, 서혜종 님도 박학기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공연 선물도 있어요. 오케스트라의 풍부한 사운드로 만나는 맥모닝 콘서트 마포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오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 공연이고요. 초대를 원하시는 분은 성함과 함께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아서 지금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1: 우리 삼수

0: 게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카티프로 시

0: 프로.
1: 소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5: 여행.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8: ISA는 삼성증권이다.
9: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김영중의 그랬나봐, 그리고 성시경의 차마, 브라운 아이드 소 정말 사랑했을까,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40대 후반이 되면서 이제야 나를 챙기고 있습니다. 2792님. 영양제 종류가 늘고 화장품 개수가 많아져 얼굴에 바를 때 한 가지씩은 빼먹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 생각하고 나를 돌보며 사랑하고 아껴줘야겠다 다짐하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요즘이라고 보내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맞아요. 뭐 바르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이걸 보면 이게 필요한 것 같고 저기 얘기를 들으면 또 저것도 해야 할 것 같고 귀가 쫑긋쫑긋할 때가 너무 많죠. 근데 뭘 바르고 뭘 먹고 몇 가지를 하고 이런 것보다 나를 어떻게 아껴주고 편안하게 대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6276번으로는 파스 향이 가득한 밤입니다. 요즘 손목이 영 말썽이네요. 몇 달째 무리하게 했었더니 결국 탈이 나서 병원 진료를 보고 바로 출근했는데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목요일이었어요. 손목에는 파스 붙이고 마음에는 피로 붙이고 겨우겨우 버틴 하루였죠. 그런데 퇴근길에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딱 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루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랄까? 꿈음 들으며 손목도 마음도 푹 쉬는 밤. 네, 6276님. 아유, 그렇죠. 행복이 별게 아니에요. 때마침 딱 맞춰서 오고 있는 버스를 발견했을 때 또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의 한마디가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고생 많으셨네요. 에이, 얼른 나으시고 아프지 않으시기를 저도 바랄게요. 그리고 6202번으로는 저는 여름밤 하면 침대에 엎드려서 보던 만화책이나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소설책 무더기가 떠오릅니다. 특히 이번 여름은 고3 딸아이의 러닝메이트가 돼주어야 해서 더운 여름밤 마음을 가라앉힐 책들을 미리 쟁이고 있어 모든 수험생과 가족들을 응원합니다. 네, 이 노래는 9283번으로도 청해주셨어요. YB 흰수염고래.

세 곡이었습니다. 4387번으로 청해주셨던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이무진의 청춘만화,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한로루의 사랑하게 될 거야 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아이스크림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실 수가 있죠? 일부의 저희 코너에서 아이스크림 얘기한 뒤로 계속 게시판에 최애 아이스크림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네요. 와. 지금 정류장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남동 언덕길을 올라오려면 좀 어둡거든요. 근데 난데없는 모기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모기채를 가지고 다녀야 할까요? 앉아있을 수가 없네요. 7522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유독 약간 습하고 뭐 무릉덩이 있고 그런 데는 모기가 더 많이 좀 보이기도 하죠. 지금쯤 만나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9133번으로는 친구 덕분에 라디오를 듣게 된 김에 오늘 처음으로 사연도 보내봅니다. 저는 워낙 덤벙이에요. 덤벙거리는 것 때문에 손발이 고생을 하는 편인데요. 오늘도 그런 이유로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차 기름이 얼마 없어서 주유소 문 닫기 전 부랴부랴 기름 채운 것까진 좋았는데, 하필이면 연료통을 안 닫고 출발하려는데 다행히 옆에서 기름 넣고 출발하시던 분이 클락션을 눌러 알려주셔서 덕분에 잘 닦고 아이고 무사히 집에 왔습니다. 삭막한 세상이라 하지만 아직 세상은 따뜻한 것 같네요. 큰일 날 뻔하셨네요. 이거를 넣고 출발하는 그 주유기를 안 빼고 출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도움 받으셨다니 다행이네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983번으로는 지금 고민하는 것은 1년 뒤 아무것도 아니라고, 앞날에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지금처럼 빛나길 바라보는 밤입니다. 자우림의 노래 듣고 싶어요. 25, 21.

0: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2: 빌딩앤 리치.
1: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2: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0: 리모델링도
1: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권진아의 음성으로 론니 나잇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혈당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때도
1: 뉴바움
0: 장건강에도
1: 뉴바움혈당도활력도장건강도종합건강기능식품브랜드뉴트리바이옴뉴바옴검색창에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오픈하셨어요그럼당연히
3: 구스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처음이라어렵다고요그럼당연히
3: 구스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당연히셀러스하세요주문수집송장전송출력까지단돈5,000원이니까
3: 구스팔로셀러스
4: 시원하게상쾌하게인생칫솔왕타
3: 타왕타왕타시원해타왕타왕타상쾌해
4: 왕타칫솔한번써보면평생쓰게되는가족칫솔
3: 왕타칫솔
4: 30여개국에수출하는자랑스러운왕타칫솔
5: 시원해
6: 1인가구도외롭지않은서울이궁금하다면이사연을한번들어보세요얼마전1인가구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요리프로그램에참여했는데요저와같은1인가구사람들과반찬도만들고또함께나눠먹으며끈끈한인연을이어갈수있어관계의소중함과일상의즐거움을느낄수있었답니다지금싱글벙글서울을검색해서1인가구지원센터의다양한프로그램을만나보세요이캠페인은외로움없는서울을만들어가는동행매력특별시서울시와함께합니다
7: 신뢰는말이아니라축적된시간입니다우리는가능성을연구하지않습니다증명합니다세계최초지방유래줄기세포임상3상진행세계최초만성신질환자대상유일의줄기세포개발및임상진행연구를넘어증명으로당신을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지키는 EHL 바이오가12시를알려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5: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대학교.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운반 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운반 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좀비 영화인 군체. 좀비 사태에 휘말린 생물학자 권세정은 끝까지 좀비에 맞서며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그가 맞서야 했던 건 좀비만은 아니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얄팍한 이기심, 대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명분, 책임지는 게 두려워 침묵하는 동료 학자들까지. 그때 그녀의 편에 선 공박사의 한마디는 감동이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미움 받을 일 생기면 같이 받아줄게요.

내가 잘 나갈 땐 주위에 사람이 많죠. 박수 받을 순간이 오면 누구든 한 자리 끼고 싶어 하고요. 하지만 모두가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할 때 내 편에 서는 사람은 흔치 않죠. 기꺼이 함께 미움 받아도 좋을 한 사람. 어느 순간에서도 내 편에 설 내 사람들 있으신가요? 고마운 얼굴 떠올리며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곳은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영화 하이파이브 중에서 들었습니다. 릭 애슬리의 Never Gonna Give You Up 였습니다. 어제 토이스토리 5가 개봉하면서 살짝 밀리긴 했지만 군체 여전히 흥행을 이어가고 있네요. 와, 이 정도면 대단하네요. 해외에서도 개봉했는데 성적이 좋습니다. 여튼 오늘 오프닝 참 어떠셨나요? 조윤진 님이 내 편이 이 세상에 두 사람 있으면 성공한 거래요. 강디 님도 있으시죠? 두 명이요? 있는 것만 같은데. 근데 있는 것만 같아요. 네. 가봐야 아는 거 아닌가? 네. 조윤진 님은 그런 친구신가요? 궁금한데요. 그것도 가봐야 알 것 같아요. 마음은 정말 그런 사람이고 싶은데, 아, 가끔 정말 제 자신에 대해 실망할 때도 많잖아요. 미움 받을 일 생기면 같이 받아줄게요.

이런 말 살면서 자주 해보고 싶다. 참 따뜻하면서도 든든한 말이죠. 세상에 이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이 마을은 진짜 천냥빛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되어줄 것 같은데요. 한 사람 인생이. 네.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영화 잠시 멈춤도 있습니다. 오늘은 따뜻하면서도 가슴 먹먹한 유년의 추억. 좋더라고요. 영화 마이걸로 함께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CBS FM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3: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7: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두 곡 들었습니다. 선물 받은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요. About Time, About Time 테마 앞서 들은 곡은 러브레터 중에서 Small Happiness였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자 후지 이츠키가 뒤늦게 첫사랑이었구나 깨닫는 장면에서 흐르던 곡이었어요. 도서카드 뒷장에 그려진 소녀 이츠키의 모습이 꼭 뒤늦게 도착한 러브레터 같아서 가슴 먹먹했던 기억이 나네요.

0: 소리님, 안녕, 안녕하세요. DJ 미스 최강희님, 지나가는 관객입니다. 방금 전 CBS 방송국을 지나갔습니다. 어머나 반가워라. 이렇게 인기척해 주시면 너무 진짜 친구 같고 반갑네요. 아,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시군요. 그렇군요. 영우님, 한여름에 러브레터라니 등에 소름이 쫙. 에어컨이 필요 없네요. 감사합니다. 아, 러브레터 영화 너무 신비하고 너무 아름답고 OST 들을수록 좋아지지 않나요? 사계절 내내 어떻게 들어도 좋을까요? 엥? 5634님, 야쿠르트 아줌마 프레시 레인저 해보려고 교육 들으러 왔는데 강디 영상이 교육 자료로 쓰이네요. 아, 진짜요? 제 얼굴이요? 빵빵빵 신선한 코코가 지나갑니다. 그거요? 언니 얼굴이 화면에 딱 나오니 제가 다 흐뭇했어요. 하셨습니다. 아는 척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그렇군요. 최근에 유튜브 영상 보니까 김연경 배구 선수 김연경님도 프레시 매니저 체험했던데. 아, 야쿠르트 시켜 먹으면 그 프레시 매니저로서 두 사람의 캐릭터가 너무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저랑 김연경님이랑. 저는 약간 오히려 그 고객님들한테 질척거리는 스타일일 것 같고 김연경님은 정말 쿨한 프레시 매니저여서. 이렇게 동네를 시원하게 해주면서 다니는 지치지 않는 여자일 것 같고. 그쵸? 7610님, 강디 오프닝 듣고 덕분에 고마운 얼굴들 떠올려봤어요. 제가 업무로 힘들 때 용기를 불어넣어주신 상무님이 눈에 아른아른 거리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남현사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내 모습 또한 반영된 친구들. 아, 그런가요? 오, 보람 있는데요. 6446님, 강디, 오랜만이에요. 여긴 저번에 얘기한 20살 차이 약사님과 근무하는 요자입니다. 오늘 약사님이나 저나 뭔가 좀 울적한 날인가 봐요. 마음이 살랑살랑. 네, 제가 막 딸벌이라고 얘기해서 막 실수했다고 죄송하다고 했던 기억나네요. 그때는 약사님이 그 선배 약사님이 사연 주셨던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영화 10월의 중에서 아무공이나 다 듣고 싶어요. 영화 멘트까지 들어간 것도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저희 멘트까지 골라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10월의 메인 테마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김세은님 신청곡 왕의 남자 중에서 이선희의 인연까지 띄워드리겠습니다.
1: 누구세요?
2: 지금부터 아주 긴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믿어줄 수 있어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레인보우 게시판의 인연 이야기가 한창이네요. 옷깃만 스쳐도의 인연인데 우리는 강디와 무슨 인연일까요? 옷깃 스치기가 정말 힘들죠. 등등.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날 들으니 더 좋네요. 인연 해피해피님. 그렇네요. 건성아범님, 새벽 1시 넘어서 강디 목소리 들었어요. 뭔가요? 아, 아직 소식 못 들으셨군요. 이번 주부터 최강의 영화음악이 새벽 1시에도 재방송을 합니다. 네. 대신 새벽 1시에만 듣기, 없기. 네, 비치 모텔 사정으로 못 들으시는 분들은 그때 저를 만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엉이님, 수영 다녀와서 녹차 내려 마시며 조용히 함께합니다. 참 좋네요. 아, 참 좋겠네요. 진짜 좋겠다. 수영하고 따뜻한 녹차 마시면.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신민아 주연의 스릴러 영화 눈동자 예매권 드립니다. 시력을 점차 잃어가는 서진이 쌍둥이 동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치는 서스펜스 스릴러고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말머리 눈동자 적어주시고요. 본인 성함 꼭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무슨 영화일까요? 영화 잠시 멈춤 만나러 가볼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한 영화 속 명장면, 명대사를 만나봅니다. 영화 잠시 멈춤. 오늘은 11살 소녀의 성장 이야기, 말걸입니다.

1972년 여름 펜실베니아주 메디슨의 작은 마을 버드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강가에 소년과 소녀가 앉아 있습니다. 11살 동갑내기 단짝인 베이다와 토마스예요. 커다란 눈망울에 미소가 귀여운 베이다.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며 마을을 쏘다니는 명랑한 소녀입니다. 물론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 앞에서는 다르지만요. 독서 과제로 주신 책은 다 읽었어요. 지금은 재미로 전쟁과 평화를 읽고 있는걸요. 괜한 허세도 부려보고요. 하지만 단체 사진 속 선생님 얼굴에는 커다란 하트도 그려보고요. 베이다보다 키가 작은 토마스는 동그란 은퇴 안경에 온갖 알레르기는 다 달고 사는 병약한 친구예요. 난 커서 고개사가 될 거야. 그래도 자신이 베이다보다 나무 타기는 잘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사실 토마스는 웬만해서는 베이다가 하자는 건 다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베이다는 나의 베프니까. 그리고 베이다는 아주 가끔 자꾸 외로워 보이는 걸요. 아, 정말 그랬네요. 베이다를 낳은 후 며칠 만에 돌아가신 엄마. 마음 깊숙이 자리한 죄책감은 종종 엉뚱한 건강 염려증으로 나오곤 합니다. 아빠, 놀라지 마세요. 왼쪽 가슴이 놀라운 속도로 오른쪽 가슴보다 커지고 있어요. 뻔한 얘기죠. 암이에요. 난 곧 죽어요. 장의사인 아빠는 죽음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저 엉뚱한 장난이라고 어린 딸의 마음에 드리워진 그늘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거기다 미용사로 온 셀리랑 결혼을 한다니요. 치, 아빠는 나보다 셀리가 더 좋은 걸까? 나한테 엄마는 한 명뿐인데. 셀리가 좋은 사람인 걸 알면서도 심통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베이다는 토마스에게 답답한 마음을 툭 내놓아요.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하고 싶어 할까? 토마스가 심드렁하게 대답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해. 그러면 난 빅슬러 선생님하고 할 거야. 선생님하고 결혼은 불법이야. 너한테 올 A만 줄 테니까 안 되지. 연석들 진짜 엉뚱하다니까요. 그때입니다. 베이다가 불쑥 말해요. 너 키스 해본 적 있어? TV에서 본 것처럼? 우리 해볼래? 어떤지 보게. 난 방법을 모르는데? 팔에 이렇게 연습해봐. 이렇게. 이렇게? 어디서 본 건 있어서. 베이다가 이어서 말해요. 눈 감아.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냥 감아. 베이다의 주먹이 무서워 얼른 눈을 감는 토마스. 셋 세는 거야. 하나, 둘, 둘 반, 셋. 화들짝 놀라서 번쩍 눈을 뜨는 아이들. 너 말 좀 해. 뭐라도 빨리. 멍한 얼굴로 엄한 풀만 뜯던 토마스는 갑자기 국기에 대한 맹세를 퍼댑니다. 덩달아 베이다도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같이 외우고 어설픈 첫 키스는 그렇게 엉뚱방뚱하게 끝나고 마네요. 자전거를 타고 각자의 집으로 가는 길, 토마스가 문득 베이다를 불러세워요. 베이다, 난 어때? 어? 뭐가? 빅슬러 선생님하고 결혼 안 하게 되면. 잠시 생각하던 베이다가 싱긋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쁘지 않지. 마주보며 웃는 토마스. 베이다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을까. 멀어져가는 베이다의 뒷모습을 뒤로 다정한 오후 햇살이 비춥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영화 잠시 멈춤? 오늘 영화 잠시 멈춤. 오늘은 사랑스러운 영화 마이걸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마이걸 봤잖아요. 예전에도 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너무 힐링됐어요. 역시 저희가 이제 막 상의해서 고르는데 작가님 추천은 늘 성공. 들으신 곡은 베이다가 구호 선생님 짝사랑하잖아요. 네, 이루어지지 않는. 사진을 보면서 구호 선생님 사진 보면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마구마구 따라 불렀던 곡이죠. 더 핍스 디멘션. 네? 웨딩벨 블루스. 마이걸 중에서 들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템테이션스의 마이걸이었습니다. 발음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영화의 배경이 1970년대라 OST도 60, 70년대 명곡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이걸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 영화가 참 사랑스러웠죠? 그 11살 소녀의 성장기가 사랑스러우면서도 잔망스러우면서도 그 미국판 소나기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근데 또 뭉클했어요. 그리고 맥컬리 컬킨이 저는 나홀로 집에서보다 여기서 더 많이 귀여웠다. 순수하면서도 병약한 토마스로 부분했죠. 네. 이 영화 보고 어렸을 때 많이 우셨던 분들 많을 텐데. 네. 안 보신 분들은 진짜 맥컬리 컬킨의 리즈라고 해도 되나?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네. 임신하신 분들은 태교로 보셔도 꼭 저런 아들 하나 낳아주셨으면. 그나저나 상냥한 셀리 아줌마 무슨 일이에요? 누군지 아시는 분? All,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무시무시한 세무공무원이 이분이잖아요. 아셨나요? 너무 반가웠죠? 블루데이지님, 잠시 멈춤 너무 좋아요.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장면을 상상하게 되네요. 짱바님, 아이 짱바님, 정말 저보다 한참 미치시네요. 사랑을 베이다에게 배워야겠네요. 크크크 하시네요. 아, 저한테 좀 배우셔야겠는데요. 좀 서열을 매겨야겠어요. 네, 저보다 미치시다. 사랑은 토마스에게 배워야죠. 토마스가 진짜 사랑꾼이더라고요. 베이다는 사랑스럽고 셀리는 따뜻하고 토마스는 순수했고 참 아름다웠던 영화. 또 아빠가 성장하잖아요. 이 과정 중에. 네, 곽태호님.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영화인데 나오니 신기하네요. 저 시절 영화들은 다 감성 돋고 좋아요. 6651님. 그런데 이 OST도 참 다 좋더라고요. 요즘 영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즘 영화 OST가 다 금값이더라고요. LP들이. 진짜 비싸더라고요. 막 10만원 이상 몇십만원도 하고 하던데. 마이걸 LP 하나 구입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축백 아 오늘 자꾸 입에서 네 축백은 뭐였을까요? 축복복 동행님 어릴 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하고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을 또 그리워하는 이라고 하셨네요. 그쵸. 영화 잠시 멈춤 다음 주에도 좋은 영화로 함께 할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네, 오늘 끝곡으로는 최연아님 신청곡을 네 골라봤는데 마이걸 이후에 조금 생뚱맞지만 또 내일 또 축구 경기가 우리 있으니까 네, 한번 골라봤습니다. 영화 국가대표 중에서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 타왕 타 시원해
2: 왕왕왕
1: 타왕 타왕 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0: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난 5월에는 입하와 소만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점 자라면서 가득 찬다는 의미가 있고 여름의 문턱이 시작되는 계절이라는 뜻도 있죠. 그런데 이런 시절을 가리키는 말로 죽추가 있어요. 왜 가을을 뜻하는 한자어 추가 들어가 있을까요? 모든 산과 들이 푸르른데 대나무 잎이 가을을 만난 듯 누렇게 변해서 죽추라고 하는데요. 큰 대나무가 새로 돋아나는 어린 죽순에게 제 양분을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그 누런 빛은 쇠약함도 아니고 병들어서도 아니고 내어줌의 흔적인 거죠. 죽추에서 부모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자식을 키우는 모습과 닮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라날 죽순을 위해 죽추의 계절을 견뎌내는 모죽처럼 말입니다. 대나무가 자신의 푸르름을 잠시 내려놓는 일, 그건 사라짐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위한 길 열어주기입니다. 초라한 퇴색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온전히 키워내기 위한 뜨겁고 위대한 훈장이죠.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지켜내느라 잠시 숨을 고르는 중인 겁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은 벨리니의 방랑하는 은빛 달이요. 소프라노 루스 앤 스펜슨의 노래와 워렌 존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죽추. 아, 그런 뜻이었군요. 죽추. 우리 삶도 때로는 죽추 같은 계절을 지나갈 때가 있죠. 이렇게 빛이 좀 옅어지고 힘이 빠지는 순간들. 그때 어딘가에선 또 새로운 시작이 자라고 있습니다. 혹시 인생의 봄날 속에서 나 혼자 시들어가는 듯하다면 누군가를 위해 또 내 삶의 소중한 무언가를 위해 에너지를 써버린 걸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내어준 모죽이 다시 푸르러지듯이 여러분들께도 다시 푸르른 시절이 찾아올 겁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작품번호 27-2 월광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루돌프 북핀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월광 소나타 우리에게 너무 월광으로 익숙해져서 월광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냥 달빛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Moonshine, Moonlight 소나타.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죠.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홍차곤듀님 사연 주셨는데요. 지금 이 나이에도 엄마가 담가주신 열무김치에 아침 겸 점심 먹으며 오디오 볼륨을 한껏 높여 함께 클래식 음악 들으니 행복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엄마 모시고 연주회 직관 갈게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지금 이 나이라고 하신 나이가 어떤 나이인지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래요. 어머니는 언제나 평생 어머니죠. 자식은 낳았다는 죄로 평생 동안 계속 이렇게 모죽처럼 내 것을 다 내어줘야 되는 그런 또 대상이고요. 어머니 모시고 꼭 한번 연주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루이지 보케리니의 첼로 협주곡 9번 B플랫 장조 작품으로 482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렉으로 보내드립니다. 지안 왕의 첼로 카메라타 잘츠부르크가 함께 연주합니다.

보케리니의 첼로 협주곡 9번 B플랫 장조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지안 왕의 첼로 카메라타 잘츠부르크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7832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음악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좋은 에너지인 것 같아요. 한동안 못 들었다가 듣고 있으니 마음에 평화가 오는 듯합니다. 잘 모르지만 항상 편안해져요. 저도 공부해서 신청해 보려고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일단 거부감 없이 귀에 들어오면요. 80% 하신 거예요. 이렇게 잘 모르지만 항상 편안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음악이 우리 7832번님 안에 담기고 있는 겁니다. 신청곡 편안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듣고 좋으신 곡 있으면 노트 해놓으셨다가.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현듯 내 안에서 질문 하나가 봄의 새순처럼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다. 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처음 뵙겠습니다로 시작하는 이름이나 나이 같은 거 말고, 어디 대학을 졸업했다거나 책방을 운영했다는 거 말고, 얼굴이 누굴 닮았다거나 걸음걸이가 어떻다는 거 말고, 한마디로 나는 누구인가가 아닌 나는 무엇인가가 궁금해졌다. 나는 답을 찾기 위해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관찰 카메라 하나를 두기로 했다. 관찰자의 렌즈에 비친 나의 며칠은 심심하리만치 평온했다. 아침마다 환기를 시킨 뒤 같은 자리에서 차를 준비하고 장르가 다른 책 여러 권을 병렬해서 읽으며 제철 재료로 만든 파스타나 샌드위치를 즐겨 먹었다. 햇살이 좋은 날엔 종종 산책을 하고 하늘이 흐린 날엔 대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내게 아무것도 안 한 날은 책만 본 날이다. 평온을 유지하는 데 유난히 공을 들이면서도 우연과 발견 앞에서는 쉽게 마음의 곁을 내주었다. 이렇듯 지난 며칠은 무료한 일상의 반복처럼 보이지만 나는 안다. 이 심심함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시간의 탑승에 무심히 흘러온 게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반복 끝에 겨우 얻은 결과라는 걸. 나는 이런 하루를 위해 나의 취향을 다듬어 왔다.

취향이라는 말은 너무도 가볍게 오르내린다. 좋음과 싫음이라는 단순한 기호의 문제로 치부되지만 그 내면은 훨씬 더 복잡한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 취향은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하는 선물보다는 생활의 누적에 가깝다. 사소한 경험과 거창하지 않은 선택이 축적되며 기준의 방향키를 준다. 이 과정에는 불가해한 끌림과 무의식적인 배제가 함께 움직인다. 어떤 것은 남고 어떤 것은 자연스럽게 밀려나며 자기만의 질서가 생긴다. 그것은 한 사람이 시간과 함께 쌓아올린 감각과 사유의 지문이다. 취향은 내가 세계를 읽는 방식이자 갈림길 위의 나침반이며 가치의 총합이다. 물론 취향을 기르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취향을 찾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첫째, 잠시 다른 사람의 취향에 기대어도 괜찮다. 누군가 오래 아껴온 음악과 책을 따라가는 것은 흉내가 아니라 밀도 있는 체험이다. 그 발자취 위에서 내가 어떤 풍경을 떠올리고 어디에 밑줄을 긋는가는 고스란히 내 것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취향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좋아하던 것에 시들해지고 한때 이해하지 못하던 것이 문득 마음에 들어오는 일은 실패나 배신이 아니라 확장이다. 취향의 가변성은 우리를 닫힌 세계에 갇히지 않게 하는 장치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망하는 좋은 취향이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닐 테다. 그것은 익숙함에서 벗어나 낯선 것을 살피고 해석하려는 성심의 산물이다. 번잡한 세상 속에서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이며 평생에 걸쳐 나를 정의해가는 일이다.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끝내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삶으로서 답해질 것이다.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가운데 My Favorite Things 줄리 앤드루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크리에이터이자 작가 슈뚜, 희조 두 사람이 함께 쓴책 N의 질문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와 다르죠. 누구라고 하면은 그냥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많이 생각나요. 나는 피아니스트, 나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DJ. 뭐 키가 몇에, 몸무게가 몇, 얼굴 까무잡잡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결국 나라는 본질과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내가 가진 취향,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게 어쩌면 더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까운 답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어떤 취향으로 나란 사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글을 읽으면 문득 안 하던 생각을 하게 되죠. 뭐가 있을까요? 취향이라는 건참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영향을 줍니다. 나도 갖고 싶은데 뭔가 내 취향을 스스로 말하기에 자신이 없을 때도 있죠. 이걸 정말 잘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 있게 얘기할 텐데 내가 이걸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또뭐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내가 이 음악 좋아한다고 말해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죠. 내가 좋은 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저는 그리고 이 저자가 말한 요두 가지, 취향에 관해서 조언한 두 가지가 참 마음에 듭니다. 내가 잘 모른다면 잠시 다른 사람의 취향에 기대어도 괜찮다. 그건 흉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오랫동안 더잘 알면서 아껴온 그런 것들, 뭐 음악이든 책이든 이런 것을 따라가는 건 밀도 있는 체험이다. 이건 정말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또 취향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래요. 내가 이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가 이거 싫어질까 봐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나만의 취향 갖기, 취향 찾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바흐의 골드베르크 바리아트온.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번호 988 가운데 첫 번째 곡, 아리아 보내드립니다. 알렉시스 바이센베르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바흐의 골드베르크 바리아치온, 골드베르크 변주곡 보내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곡 아리아였고요. 알렉시스 바이센베르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정말 대곡인데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아리아만 들려드리게 되죠. 아까 전에 그 취향 이야기했었는데 만약에 이 바흐가 좋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실만 해요. 나는 바로크 음악이 내 취향인가? 아니면 바흐의 다른 곡들 좀 들어볼까? 아니면 피아노 곡이 나한테는 좀 잘 맞나? 이렇게 찾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모음곡 전곡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16번 F장조 콘모토 함께합니다. 콘모토는 움직임을 가지고 이런 뜻인데요. 아주 빠른 뭐 프레스토라든지 알레그로 비바체라든지 이런 정말 노골적인 빠르게가 아니라 콘모토니까 움직임을 가지고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렇게 빠르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마 기분 좋은 템포의 곡일 것 같습니다.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엔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죠.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브람스 헝가리 무곡 전곡 듣기. 오늘은 16번 콘 모토 들었습니다. 제가 곡 소개할 때 처음 조성을 F 장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 시작을 F 단조로 시작해서 밝은 F 장조로 마무리되거든요. 그리고 시작하는 조성이 단조니까 F 단조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성의 변화도 참 재밌죠. 이렇게 약간 우울한 듯한 단조로 시작해서 갑자기 샥 구름이 걷히고 맑은 화창한 날씨가 되는 것처럼 장조로 변하면서 신나는 리듬으로 바뀝니다. 자, 6831번님 사연 읽어드릴게요. 삼수 뒷바라지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침에 아이가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잘 견디고 잘 하고 있다고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제

또 친구의 딸도 삼수를 하고 있는데 참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힘든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자신의 어떤 꿈을 향해서 이렇게 정진하는 모습 참 아름답고요. 힘내십시오. 꼭 좋은 날 있을 겁니다. 또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다니까 음악이 또 심신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응원 드립니다.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프로반자 내 고향으로 함께 들을까요? 바리톤 드미트리 후보로스토프스키의 노래 그리고 발레르 게르기예프가 지휘하는 로테르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프로벤자 내 고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바리톤 드미트리 흐보로스톱스키의 노래 발레르 게르기예프가 주연은 로테르담 필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아, 제가 이 흐보로스톱스키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야, 내가 이제 DJ가 됐구나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이름이 자꾸 읽을 때마다 실수를 해가지고 흐보로스톱스키가 어려워서 이제 아주 유연하게 나오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베를리오즈의 극음악 파우스트의 겉벌 작문호 24 가운데 헝가리 행진곡 준비했습니다. 콜린 데이비스가 주연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아름다운 초대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소프라노 임선혜, 카운터테너 이동규 두 분과의 만남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공선 작곡 과수원 길, 안형수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소프라노 임선혜, 카운터 테너 이동규의 러브 듀엣 공연이 열립니다. 김성진 지휘의 콜레기움 뮤지컴 서울, 소프라노 이혜원, 테너 존노가 함께하죠. 핸델과 모차르트의 오페라 아리아와 오라토리오를 들려줍니다. 6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귀도 요하네스 룸슈타츠 지휘의 수원 시립교향악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드볼작의 교향곡 6번, 스메타나 베토벤의 작품 등을 연주하죠.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주목받는 프랑스 바로크 앙상블이죠. 르 콩소르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헨리 퍼셀, 비발디, 장 필립 가모 등 바로크 작곡가들의 음악을 들려줍니다.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음악감독 김민이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정진우의 바이올린, 최지호의 첼로 협연으로 하이든의 첼로를 위한 디벨트멘토 D장조,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2장조를 연주하죠.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일신홀입니다.

한상일 지휘의 군포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 올 댓 베토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유키네 쿠로키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을 들려주죠. 6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수원 SK 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끝으로 누오바 오페라단의 호프만의 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좌크 호펜바흐의 오페라로 시인이자 예술가 호프만이 겪었던 세 가지의 사랑 이야기죠. 6월 28일 일요일 오후 3시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A단조 작문호 도치번호 821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안나 빌스마의 첼로 요스판 이메르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아름다운 초대석. 오늘은 아름답고 멋진 성악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소프라노 임선혜 씨 그리고 카운터 테너 이동규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청취자분들인 아당님들께 인사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카운터 테너 이동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아당님들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임선혜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0: 아, 저도 오늘 너무 며칠 전부터 설레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오늘 두 분을 또 같이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20년 전이죠. 2006년에 두 분이 듀오 공연을 하셨어요. 당시엔 좀 생소했던 바로크 오페라 아리아로 꾸며진 무대였는데요. 그때 제목이 러브 듀엣이었나요?
1: 맞아요. 아,
2: 그 당시에 또 이제 선혜 씨랑 제가 유럽에서 바로크 음악을 많이 하고 있던 그런 상태여서 가지고 한국에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바로크 음악을 좀 열풍을 한번 들고 와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열정을 가지고. 사실
1: 동규님의 제안이었어요.
0: 그래요?
1: 추진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0: 러브콜을 먼저 하신 거군요.
1: 네. 네.
0: 그래서 이 20년 전에 만난 두 분의 그 러브 듀엣이 20년 만에 다시 재현됩니다. 6월 24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정말 멋진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제목인 러브 듀엣으로 또다시 공연이 열립니다. 두 분의 첫 만남은 어디였어요?
1: 퀸 엘리자베스 콩쿨 2000년이었는데요.
0: 콩쿨 네. 메이트시구나.
1: 네, 콩쿨의 유일하게 파이널리스트를 이제 두 명.
2: 동양인이 그리고 네, 한국 사람이 유일하게
1: 두 명이나 올라간 게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되게 센세이셔널 해갖고 저희가 그 당시에도 매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2: 맞아요.
1: 그러면서 이제 인연이 시작됐죠.
2: 솔직히 거의 그 전에 그때 이제 선혜 씨 베스트 프렌드가 또 제 선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네.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선혜라는 애가 갈 거야. 그때 잘 부탁해. 그래가지고 제가 누나를 많이 챙겼어요. 그렇죠?
1: 챙김을 받아.
0: 어떤 입장으로 부탁을 챙기셨죠?
2: 그냥 이제 잘 이제 뭐
1: 누나 뭐해? 밥 먹을래?
0: 아니 아까 전에 막 두 분 이렇게 인사하고 리허설 하시는 것도 봤더니 정말. 러브 듀엣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온누이 같아 보이던데요.
2: 실제로 그렇죠.
0: 아닌가요?
1: 네, 실제로 되게 친한 그런.
0: 그러다가 또 노래하시니까 정말 딱 너무 러브러브 모드로 또 금방 바뀌더라고요.
1: 네.
2: 공과사는 알아서 이제 차려야 되니까.
0: 네, 20년 전에도 지금도 공연 주제가 사랑인데

0: 뭐 남녀가 만났으니까 그냥 사랑일까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일단 바로크 음악 우리나라에서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음악을 처음 이렇게 들려드릴 때 너무 낯설지 않게 저희가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엮어서 같이 연기를 하면서 보여드리면 낯선 음악이 좀더좀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아이디어였어요.
2: 그리고 드라마에 사랑에 빠지면 좀 뭔가가
1: 재미가
2: 허전하잖아요.
1: 없죠.
0: 그렇죠. 사랑은 뭐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하는 주제고 가장 설레는 주제고 마음을
1: 맞아요.
0: 건드리는 또 주제죠. 부제가 모차르트 앤 핸델 인 러브네요.
1: 맞아요.
0: 자, 우리 이야기도 좋지만 또 최고의 성악가 두분 모셨으니까 빨리 노래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침에서 좀 힘들겠지만 우리 아름다운 당신의 라이브 오시면은 어쩔 수 없이
1: 그렇군요.
0: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먼저 임선혜 씨에게 라이브 한곡 청하고 싶은데요. 피가로의 결혼을 선곡하셨더라고요. 이 작품이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1: 네, 저한테는 제가 독일 유학생 시절에 첫 데뷔했던 오페라예요. 거기서 작은 역 바르바리나라는 작은 역을 맡았는데 이 친구한테는 아리아도 아니고 아주 작은 아리에타가 하나 있거든요. 그 독창곡이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곡이었잖아요. 근데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26년 전 사실 그때 노래하고 이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0: 아, 진짜요?
1: 오늘 처음 다시 불러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또 아당님들께 드리고 싶어서 26년 전의 임선을 상상하시면서
0: 아,
1: 네,
0: 지금의
1: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0: 대형 가수
1: 여전히
0: 소프라노 임선혜
1: 조그맣지만
0: 씨가 네, 작은 역 발바리나의 그 아름다운 아리에타, 소박한 아리에타. 그것을 잃어버렸네, 불쌍한 나. 이것을 소프라노 임선혜의 노래, 그리고 손소향의 피아노 연주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와, 아니 이 아침에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꾀꼬리같이 하시죠?
1: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 노래 애칭이 있어요. 핀 아리아인데 바르바리네가 네. 찾고 있는 게 핀이에요. 이 핀을
0: 머리핀 꼭, 같은 거?
1: 네. 이거 꼭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이걸 정원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떡하지? 난 혼나겠는데 아. 수잔나이도 그렇고 백작도 나한테 화내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였어요.
0: 아. 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바르바리나의 카바티나 그것을 잃어버렸네 불쌍한 나를 소프라노 임선혜의 라이브 노래로 청해 들었습니다. 손소양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고요. 아, 이 어렸을 때 몇 살 때라고 하셨죠? 그때 노래하고
1: 23?
0: 지금 아 그때 하시고 지금 이번에 처음 하신 거라고요 오늘.
1: 맞아요.
0: 정말 특별한 선물을 우리 아당님들께 해주셨네요.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었나요 부르시면서?
1: 예, 그때는 이 오페라도 처음이었지만 저한테 첫 번째 오페라였으니까 모든 게 다 낯설고 막 그렇잖아요. 아, 네. 그런데 근데 그 같이 연기하는 게 되게 그냥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년이 지나고 이 오페라의 수잔나 역할도 해보고 이 오페라를 잘 알고 나서 이 노래를 하니까 바르바리나 너무 귀엽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지금 여왕이 되신 상태에서 그 감정에 이입할 수 있었나요, 잘?
1: 물론입니다. 언제든.
2: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1: 네.
2: 그렇죠?
0: 또 이동규 씨는 국내 1세대 카운터 테너예요. 사실 카운터 테너 하면은 그냥 이동규를 떠올리죠.
2: 아, 그런가요?
1: 그럼요.
0: 그럼요. 이게 외로움이나 편견을 또 극복해야 했던 그런 기억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2: 아, 그렇죠. 이제 넉넉하지 않았던 그런 환경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이제 커리어를 쌓는 게 정말 힘들었긴 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전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주위에서 도와주셔가지고 누나도 그렇고 해서 저는 정말 지금 이 순간이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1: 제가 본 동규님은 우리 한국의 카운터 테너의 거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0: 네.
1: 옆에서 봤는데
2: 너무 올드하잖아.
1: 그 열정이 정말 남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리고 캐나다에서 자라서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오픈돼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카운터 테너를 해도 사람들이 왜 남자가 여자 소리네 이런 거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음악이 아름다운 걸 아름다운 음악을 한다는 거에 자기 스스로가 너무 행복하던 사람으로 기억이 돼요.
0: 네.
2: 지금도 그렇습니다.
1: 아, 네.
0: 또 저는 그 팬텀 싱어 네. 할 때 이렇게 참가자들 보다 깜짝 놀랐잖아요.
2: 아, 그래요?
0: 제가 제작진 잠깐만요. 이 이동규 그 이동규 맞아요? 이러고서 불렀죠.
2: 동명인.
0: 그래서 이 사람 왜 나왔어요? 막 그죠. 어떻게 심사하고 나왔어요? 막 그랬죠.
2: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손혜수형한테도 아예 연락을 안 했어요.
1: 네. 베를린에서 고민했었어요. 같이.
2: 엄청 누나랑 그 전에 네. 이제 만나 가지고 어떻게 하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였어요, 그때.
1: 저는 하자.
0: 그러셨어요. 네. 진취적인 또 어드바이스를 해 주셨구나.
1: 워낙에 끼가 되게 많은 걸 알아서 그런 것들이 어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맞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그걸 한번 터트려야 되잖아요.
0: 맞아요. 아, 근데 정말 소름 돋는 무대였어요. 그 첫 무대 그 하파네라 무대 하는데 뭐 심사고 뭐고 그냥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그 노래와 연기와 와, 정말 아직 잊혀지지 않는 무대입니다. 우리 카운터 테너 이동규 씨의 노래도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허림 작사 윤학준 작곡 우리 가곡 마중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카운터 테너 네. 이동규 그리고 손소양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0: 와, 브라보.
1: 감사합니다.
0: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초대석에 이제 많은 정말 뭐 최고의 음악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라이브로 연주 혹은 노래를 해주시면 그 음원이 우리 보물창고에 남아가지고.
2: 아, 큰일 났다.
3: 네. 큰일 났네. 복제된, 박제된 거.
0: 어느 다른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오직 아당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음원으로 또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오늘 라이브 듣고서 생각날 때마다 또 청해주시거든요. 그때 이동규. 이동규의 마중 또 틀어주세요. 이렇게 아마 많은 분들이 청하실 것 같습니다.
3: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0: 또 임선혜 씨의 오랜 꿈이 한국 가곡 전곡 음반을 해외 유명 레이블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배급하는 것이라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2: 네. 한 거의 20년 가까이 제 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서양 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양에 있으면 가장 많이 듣는 게 너네 음악은 어떤 건데 너 왜 남의 나라 음악을 해? 이런 질문을 가끔 그렇죠. 하게 돼서 오히려 전통악기나 국악이나 우리 가곡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요즘은 또 K-POP 이런 것 때문에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으니까 이런 때에 한국 가곡으로만 된 이게 코리안 아트송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는 계기가 되고 우리나라 그 뛰어난 시인들의 시 그리고 작곡가들의 역량 그리고 한국 가곡사가 우리 한국의 역사랑 같이 와서 이렇게 전쟁의 아픈 역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과 같이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제 꿈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 제가 혹시 못할지라도 후배 좋은 가수들이 또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0: 아유, 너무
2: 말씀해
0: 훌륭하십니다.
2: 주셔서 감사해요. 네.
0: 사실 저는요. 그런 얘기 했었어요. 한국 가곡이 너무 좋은데 이게 가령 독일의 그 리트드라고 예술 가곡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는 피아노 파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일 가곡의 피아노 파트들은 정말 단순한 반주가 아니라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다운 예술이니까 그래서 저는 언젠가 우리나라 가곡들의 피아노 파트를 정말 예술적으로 정리를 딱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다는 얘기도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2: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0: 제가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두 분이 이제 함께하는 정말 그야말로 러브 듀엣 기대하게 되는데요. 어떤 네. 곡 듣게 될까요?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2: 백작과 수잔나의 대화인데 백작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추파를 던졌는데 너 한 번도 안 넘어오잖아. 이런 식인 거죠. 수잔나는 그럴 리가요. 오라면 그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미 백작 부인과 계략이 다 짠 거였어요. 그래서 수잔나가 네 가겠습니다. 절대 안 갈 리가 없죠. 얘기하지만 한쪽으로는 사랑의 신 아모르 저 거짓말에도 용서해 주세요. 제 진심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 부르는
3: 백작 쪽에서 진짜 엄청난 밀당을 지금 당하고
2: 그렇죠.
3: 있는 거죠.
2: 그렇죠. 맞아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0: 이 곡 설명을 하시는데도 네. 임선혜 씨 막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소름 돋는 연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야 정말
2: 오버했나 봐요.
0: 배우이자

0: 네, 기대가 됩니다. 또 노래하시면서 마음껏 우리 또 영상이 우리 CBS 유튜브 채널에 또 박제되니까요.
1: 아이쿠.
0: 마음 놓고 명연기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잔인하군요. 왜 이제야 라는 아리아를 소프라노 임선의 카운터테너 이동규 그리고 손소양의 피아노 연주로 청해 듣겠습니다.

0: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잔인하군요. 왜 이제야라는 아리아를 소프라노 임선의 카운터 테너 이동규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6월 24일 예술전당 콘서트홀에서 이 두 분의 러브 듀엣 공연이 있는데요. 직접 가셔서 보시면은 훨씬 더 지금 음원으로 듣는 것보다 큰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가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곧 있을 그 서울 공연에서는 또 후배 성악가들도 함께 무대에 오르죠.
1: 맞아요. 네. 저희 또 이렇게 예쁜 러브 듀엣을 같이 할 한 커플을 초대했는데 소프라노 이혜원 그리고 테너 존노 씨가 함께합니다.
0: 네. 네. 자 이제 이 욕심쟁이 두 분과는 헤어져야 하는데요. 오늘 아쉽지만 이렇게 인사 나누고 예술전당 콘서트홀에서 뵙겠습니다. 소프라노 임선혜 씨 그리고 카운터테너 이동규 씨 오늘 너무너무나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베이토벤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2번 F장조 오프스 50 아르투르 그루미오의 바이올린과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단초 비창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떨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도망치던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까? 그 비밀을 우리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부활을 보고 성령을 만났던 그들처럼 우리도 두 번째 삶을 살게 하소서. 끝까지 희생하며 사랑하셨던 예수께서 모든 짐을 지고 죽음을 이기셨음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165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숭실대학교 120명 성가대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김성수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스승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제 자신을 증인이라 고백합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서울 카펠라 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무한하신 주 성령 전승현의 음성으로 듣고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접속곡을 어플로즈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신청곡으로 올려주신 두 곡을 보내드렸어요. 김명희님께서 어제 새벽 예배 때 부르고 내가 매일 기쁘게 여기에서 다시 듣고 싶다고 하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조수연의 찬양 보내드렸고요. 그에 앞서 들으신 곡은 박운성님께서 신청하신 한웅재의 찬양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보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수이미님, 밝아오는 여명처럼 명희님 목소리에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오게 되어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수이미님의 이 문자 반갑고 감사합니다. 마라나타님께서는 헵시바 기쁨, 오늘도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태사님, 오늘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와라님은 무더운 밤을 새우고 기어이 새벽이 왔네요. 부쩍 더워진 날씨에 건강하시고 무탈하세요 하고 보내셨어요. 저는 그저께 밤에는 창문을 다 열고 자고 어젯밤에는 창문을 닫고 자고 이게 매일매일이 달라요 또. 그래서 이럴 때 건강 정말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라신님, 그 크신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의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우소서 하고 보내주셨고요. 손녀 손자 사랑님께서는 마음에 평안 주시기를 기도하셨어요. 푸른 동사님, 병실 밖 뿌연 안개 사이로 보이는 불빛들이 참 예쁜 이른 아침입니다. 시와 그림에 주날을 놓지 마소서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아마 항해자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제는 이 시와 그림의 찬양 듣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또 계시네요. 이찬구님께서도, 또 조이포요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희민 희승맘께서도 시와 그림의 찬양을 청해 주셨는데 항해자 함께 듣도록 하고요. 폴라리스님께서 신청하신 곡 존영의 감사를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주님께 귀한 것 드려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호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사랑님께서 제이밴드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

일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준희님께서 주님이 주신 이 삶 감사합니다. 치유의 손길을 얹으시니 저로 온전케 하셨나이다. 오늘도 오직 주님께 감사하오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짐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소서. 아멘.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더불어서 주기도문을 청해 주셨어요. 주기도문 옹기장의 찬양으로 2부 첫 곡 함께 하고요. 기도 용사가 되고픈 나님 피아 워십의 곡으로 청해 주셨어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19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유절 말씀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은혜를 은혜로 깨달으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은 감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치유해 주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입술로 간증하고 노래하면 그 감사는 내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더욱 빛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노래하는 입술에서는 나는 나의 모든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는 서원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서원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했던 시인처럼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노래하며 감사로 보답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노래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승동교회 임마누엘 성가대 조병욱의 솔로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은 꽃마리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찬양입니다. 이번에는 백나목의 음성으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늘사랑교회 해만찬양대 곡으로 가나의 혼인잔치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아롱별님, 2주간 오전에 돌봐드리는 어르신께서 퇴원하여 출근해 보니 어르신께서 더 수척해지셨어요. 생로병사,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지만 나이가 든다는 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보호자께서 식탁에 메모를 남기셨나 봐요. 늘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으셨어요. 주님, 늘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해요 하고. 아롱별님께서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는데 이런 메모를 받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지 알겠습니다. 저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폴라리스님께서는 제가 물러서는 법을 배웠더니 내 삶 속에서 불행들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저 감사만 입에 나옵니다. 와, 물러서는 법을 배우니 감사의 제목이 생기는군요. 폴라리스님 신청하신 곡은 1부에 함께했습니다. 144

0: 4204님, 탈장 수술하느라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병원비 걱정했는데 성가대에서 구제부에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참 다행입니다. 얼른 수술 잘 받으시고 완쾌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원님께서는 단지 내에 단풍나무 예초기 작업을 하셨다고요. 얼굴도 따갑고 땀이 주르륵인데 힘든데도 단지내가 깨끗하게 됐다고 주민들께서 수고하셨어요 하는 한마디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피로가 싹 가셨네요 하고 보내셨어요. 맞아요. 말 한마디가 옛날에는 천냥빚도 갚았잖아요.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좋은 말, 덕이 되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하죠. 그래야 나도 그런 말을 또 들을 수 있는 거겠고요. 텍사스님, 고생심했던 젊은 시절 생각나서 잠시 졌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보내주셨나요? 감사드리고요.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희민 희승맘님, 저는 저녁 재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집안일 마무리하고 찬양 듣는 이 시간이 정말 힐링이 되죠. 오늘도 은혜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듣기 어려우신 분들, 놓치신 분들, 이렇게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역시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의 토피널 라떼님께서 편히 쉬시면서 찬양으로 새 힘 얻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고 컴패션 밴드의 사랑하기 때문에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유리정은님께서 청하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여호와 이레 함께합니다.
1: 왜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2: 왜냐면요.

내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전혀 안달할 필요가 없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미 알고 있는 일을 행하기만 하면 된다. 분명히 밝혀야 할 부분에 관한 한 하나님은 이미 분명히 밝혀 놓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날마다 내리는 선택, 말다툼 후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퉁명스러운 직장 동료를 존중하며 대하는 것, 무료 급식 시설에서 봉사하는 것, 기분 내키지 않을 때도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반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주 예수여 은혜를 강무림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국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어머키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소서 하시면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 빛과 소금의 찬양 신청곡으로 적어주셨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2: 신축도
5: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7: 마음껏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신예숙님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곡을 소울싱어즈의 곡으로 청해 주셨어요. 요즘에는 눈을 돌리는 모든 곳이 푸르름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죠.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바귀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바귀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4: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5: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6: 별이 다섯 개.
4: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큰 공감을 얻었죠. 매일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다짐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고 또 살다 보면 낙심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중꺾마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꿋꿋하게 걸음을 내딛어 보죠. 금요일 아침, 네, 이번 주도 다 왔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총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7월 2026 산업안전 복원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Good Music Station CBS FM

0: 수술 사이버대에서
1: 수 실력자
0: 나의 꿈을 수 실력 발휘 쏴
1: 수 실력자
0: 내 실력이 수 실전으로 쏴
1: 수

라이브 버전 Heavenly Sunlight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오늘은 착한 큰 올케 언니 생일이에요.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레인보우 아이디 키드 8773 쓰시는 고은아님 신청곡이었습니다. Oh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메들리도 흘렀죠. 인천 승악산 운동하면서 듣습니다. 산에 벌써 러브버그가 있네요. 예, 0940님. 아, 러브버그. 아, 잊고 있던 존재인데. 몇 년 전부터 항상 매해 이맘때 등장하는 것 같아요. 또 한창 기승을 부리다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또 확 없어지고 그래요. 6월 19일 금요일, 오늘 금요일이라 마음 편하고 또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도 있어서 설레고 즐거우시죠? 좋은 날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2시간 함께하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엊그제 우리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널 부자 우리 프로그램 현재 CBS 음악 FM과 표준 FM 그리고 레인보우의 조이 포유까지 3개 채널에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동그리님, 오늘은 운동을 빨리 시작해서 이어폰 끼고 방송에 집중하며 들을 수 있어 좋아요. 늘 아침 준비하느라 분주해서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동그리님의 신청곡은 I Will Praise Him, 정결하게 하는 셈이.

시내버스 운행을 하기 전에 찬양가사에 묵상합니다. 신호대기중님, 버스 기사님이시군요. 이제 운행 시작하셨겠어요. 안전운전 하십시오. 승객분들과 함께 CBS 라디오 채널 고정 감사드리고요. 매일 강아지랑 운동하면서 함께 들어요. 종교는 없지만 차분한 미나님 목소리 위로가 많이 됩니다. 하신 미소님 반갑습니다. 크림슨 웨이프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그리고 I will praise him 정결하게 하는 샘이 동그리님 신청곡 일어나 운동하러 가야 해 일어나 운동하러 가야 해 저한테 주문을 걸어봅니다. 라니 켈리님 예, 아, 참 나가면 좋은데 그리고 하고 나면 좋은데 그 나가기까지가 고비예요.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만난 사람들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두 분의 귀한 존재를 만났거든요. 우선 한 분은 여기 방송층 청소해 주시는 미화 이모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 이제 화가 좀 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방송 들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화를 내면 안 되지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생각을 우리 프로그램 들으면서 가지셨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귀한 존재 우리 회사 PD 선배인데 저랑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는데도 야 이미 회사 앞에 공원을 한 바퀴 산책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대단히 부지런하죠. 일어나 운동하러 가야 해. 한 줄 사연 주신 라니 켈리님도 제가 방송 전에 만난 이미 출근하면서 새벽에 산책을 한 바퀴 하고 돌아온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자극을 받으실 것 같아요. 또 문득 궁금해지네요. 우리 애청자분들은 오늘 아침 어떤 사람들, 어떤 귀한 존재를 만났을까? Better Hin of the Republic,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디 콜린스 버전으로 신청하신 분 계십니다.

윌리엄 캐리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는 작업실 벽에 손수 만든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라틴어와 헬라어, 히브리어를 독학하며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바보요, 비현실적인 망상가라고 비웃었죠. 한 연로한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 한다면 자네의 도움 없이도 하실 걸세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윌리엄 캐리는 가슴에 타오르는 선교의 꿈을 덮어둘 수 없었죠. 결국 1792년 선교사가 돼 인도로 향합니다. 그리고 40여 년의 고난의 시간을 지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고 아내는 정신질환으로 쓰러졌습니다. 10년간 번역해온 원고가 화재로 타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벵고러, 산스크리트어 등 여러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죠. 인도 최초의 근대 대학 가운데 하나인 세람포르 대학을 세웠고 과부를 산채로 화장하는 악습인 사티 제도 폐지에도 앞장섰습니다.

한 평범한 구두 수선공의 꿈이 결국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현대 선교에 초석을 놓았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꿈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장 김민철 목사님의 가난한 구두수선공의 꿈

방송 들으니 찬송가가 흐르는 걸 들으면서 어릴 때 주일 아침마다 가족 예배 드릴 때 일어나기 싫다고 엄마가 깨울 때 자는 척 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제는 추억이 되고 옛날이 그립습니다.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서 속이 상하네요. 어찌해야 할지요. 지금은 취업 때문에 고민도 많고요. 하늘님. 비공개로 오신 분은 새벽 예배 후 집에 가며 방송 들어요. 오늘 아들 대학원 졸업 논문 마지막 단계 준비 중인데요. 마무리 잘해서 좋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기도하고 가는 중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네요. 아유, 기도밖에 없다니요. 이렇게 어머니가 든든하게 계셔주는 것만으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 아드님한테 큰 힘이 되죠. 자녀를 위한 기도, 그리고 부모를 위한 기도, 아픈 벗을 위한 기도, 간절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시간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인천에서 6405 광역버스로 송파경찰병원 가는 중에 들어요. 골드맨님, 청라 호수공원 산책하신대요. 9351님, 새벽 예배 드리고 누리길 걷

봄님, 텃밭 가꾸면서 찬양 들어요. 미스바님, 멀리 호주에 사는 딸 생각하며 같이 듣고 있습니다. 딸아, 나도 올해부터 교회 나가는 거 알고 있지? 광양땡님까지. 와, 우리 애청자님들의 사연을 받아보면서 정말 세상에 청정지대가 있다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세상에 청정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고픈 고질라님 들어주세요. 조이풀 조이풀 기뻐하며 경배하세.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오늘은 금요일, 오늘은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 무조건 기분 좋은 날.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끝곡으로 제 마음 같아서는 퀸의 We Are The Champion 같은 곡을 틀고 싶은데요. 이 곡보다는 우리 프로그램의 흐름에는 이 노래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띄웁니다. 조시 그로반, You Will Never Walk Alone.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라. 예, 대표적인 응원가입니다. 자,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전반 끝내고요. 전 레인보우 조이포유 채널에서 2부 후반전 준비하죠.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그대들은 혹시 이럴 때 있으신가요?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을 보거나 아침부터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을 보면 괜히 나도 움직이고 싶어질 때요. 오늘은 나도 좀 더 힘내볼까 하는 마음이 슬며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지난번에 공항에 비행기 타려고 가서 기다린다고 의자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계신 아저씨가 기지개를 쭉 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도 기지개를 쭉 켰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왜 따라해요? 하셔서 제 맘인데요. 하면서 같이 웃었거든요. 스트레칭도 그렇고요. 이렇게 밝은 기운도 그렇고 장난도 그렇고 에너지, 열정, 노력 다 전염되고 서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자극, 밝은 기운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서

0: 해도 됩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서.

0: 오늘 하루도 그대와 여는 아침으로 신나게 금요일 즐기고 싶어요. 미노스님, 더 크랜베리스의 드림스, 그리고 라라랜드님 신청하신 더 터틀스의 해피투게더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1029님, 그대와 여는 아침 구독했더니 출근할 때 너무 좋습니다. 그쵸. 저희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에서 그대와 여는 아침 구독하실 수 있거든요. 좋은 음악과 밝은 에너지로 출근길 기분 좋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은 불금이라 설렘 설렘송 투표 있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앱으로 로그인하고 들어오시면 파란색 투표창이 있거든요. 세 곡 중에서 그대를 가장 설레게 하는 노래 한 곡을 선택해서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투표에 참여하신 후에는 그 노래를 선택한 이유를 남겨주세요.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그대 아침 날씨 정보 김수진 기상 리포터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벌써 금요일이에요.
1: 네.
0: 김수진 리포터 다음 주에도 오시나요?
1: 네, 제가 다음 주에 한두 번 잠깐 반짝 출연할 예정입니다.
0: 네.
1: 기다려주세요.
0: 새로운 프로그램 시작을 이번 주에 김수진 리포터와 함께해서 저 외롭지 않고 너무 든든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1: 저도 좋았습니다.
0: 네,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날씨 전해 듣고 우리는 그럼 다음 주에는 잠깐 김수진 리포터 만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1: 네, 금요일인 오늘은 민족 명절 중에 하나인 다노이기도 하고요. 또 오전에는 멕시코와의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이 펼쳐지기 때문에 바깥 활동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고요. 또 오후부터 소나기와 비 소식도 있어서 우산을 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와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서울과 춘천, 청주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겠고 대구 32도, 광주 31도의 분포로 한여름 같은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중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3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또 제주 남쪽 해상에서 정체전선이 발달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돼서 주말인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을 보면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120, 그 밖의 지역에 20에서 8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비바람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 24.1도, 부산 23.8도, 광주 24도, 대구 24.7도네요.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저스틴 팀벌레이크 Can't Stop the Feeling, K. 윌리엄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9808님께 전해드렸습니다. 로맨틱과 질투님, 멕시코와 대한민국의 경기가 있는 불금, 설레는 하루 그 여와 출첵합니다. 아침부터 좀 많이 덥기는 하잖아요. 그래도 축구가 있으니까 다들 좀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도단맘님은 헬스장에서 들으신데요. 축구 때문인지 헬스장 회원들이 많이 빠졌다고. 아직 시간 있는데. 운동하고 경기 보셔도 되는데. 축구가 또 좋은 핑계가 되어주나 보네요. 3330님은 새벽부터 병원에서 즐겁게 대기하면서 들어요. 와이프가 우리 둘째 출산 준비 중입니다. 설레고 기뻐요.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얼마나 떨리실까요? 언제 나오려나? 축구하기 전에 엄마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얼른 나와라 가요. 3380님 미리 많이 축하드려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금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미세스 멍님 신청하셨어요. 원모어 찬스 널 생각해. 그리고 찐파랑님 신청곡 커피소년 행복의 주문.

패션이 나를 표현하듯 음악은 내 마음을 표현하죠. 좋아하는 음악으로 마음을 예쁘게 스타일링하는 시간. 주디와 음악 코디 우리 함께 완성해 보아요. 오늘은 축구 응원가 들어야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오전 10시에 다들 가 있을 거예요.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 오늘입니다. 저도 벌써부터 좀 떨리는데요. 오늘 주디의 음악은 BTS 정국의 드리머스. 이 노래와 잘 어울리는 곡으로 그대들이 음악 코디 완성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다 같이 외쳐볼까요? 대한민국!

2022년 월드컵 주제가 나왔으니까 2026년 월드컵 주제가 나와줘야죠. 안드레아 부첼리랑 이제가 함께한 DNA 신청합니다. 0511님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DNA 청해 주셨어요. 전국 다음은 이제죠. 2792님 그리고 카메온님, 정규님, 워낙콜맘님, 5171님, 빛나는 돌림 등등 많은 분들이 완성해 주신 오늘 주디와 음악 코디 BTS 전국의 드리머스에 이어서 안드레아 부첼리와 이제 DNA까지 들으셨습니다. 욕구 셔테리언님이 2회 연속 한국인이 월드컵 주제가를 불렀네요.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K-POP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다니까요. 그 외에도 진짜 너무 귀에 익은 제목만 들어도 막 흥얼거릴 것 같은 응원가들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버즈의 레즈고 투게더, 천생연분님, 트랜스픽션 승리를 위하여, 옥수토박이님 등등 정말 많은 곡들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음악 코디 완성했습니다. 이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S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금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이겨야 되니까 9099님 신청곡 또 가볼까요? 퀸이에요. We will rock you.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7: 1544-7575.
8: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9: 참 좋은 여행.
10: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0: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0: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9956님, 아들 형근이의 생일이에요. 결혼하고 첫 생일인데 굳이 집에 온다네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축구 보면서 축하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축하드리고 멜로망스의 선물 우리 형근 씨 생일 축하곡으로 들으면서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입으로 갑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2: 기프트
1: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 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과 이란의 60일간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우선 과제로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뉴욕 증시는 반도체 업종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반등 마감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 기간은 45일이며 필요시 본회의 의견

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개최국 멕시코와 북중미 월드컵 2차전을 치릅니다. 오늘 새벽 남아공이 체코와 1대1로 비기면서 한국이 멕시코를 이기면 조 1위로 32강 진출을 확정합니다. 4, 5, 6, 7.

축구 대한민국의 산전을 응원하며 5802-9678님 신청해 주셨어요. 비지스의 You Win Again 들으셨습니다. 조약돌님, 오늘 회사 직원들이 일찍 출근해서 10시까지 오전 근무를 마치고 함께 응원하기로 했어요. 대한민국 화이팅 외쳐주셨고요. 0456님, 축구도 응원하고 고3 학생들도 응원해 주세요. 우리 딸 화이팅, 대한민국 대한 고3 화이팅. 고3들은 오늘 축구 보려나요? 못 보겠죠. 그쵸. 못 볼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참으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도 화이팅입니다. 자, 지금 레인보우 앱에서는 오늘의 설렘송 투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곡의 노래 중에 가장 설레는 곡은 뭔지, 그대들의 마음이 가는 노래

0: 골라서 투표해 주시면 돼요. 투표하시고 이유를 레인보우 게시판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10분께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문자 번호는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여는 아침.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자,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5: 대학교.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7: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9: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1: 경동 나비엔.
1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불금이라 설렘.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5278님입니다. 제가 고른 설렘송 첫 번째 곡은 토니 브렉스톤의 Unbreak My Heart. 모 음악방송에서 가수 임창정 씨가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반해서 원곡을 찾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가수가 누군지 정보 없이 듣다 보니까 처음엔 남자인 줄 알았어요. 토니 브렉스톤의 목소리가 굵은 편이잖아요. 이 노래는 한마디로 진한 와인 같은 노래입니다. 두 번째 설렘송은 비욘세의 리슨. 영화 드림걸스를 보고 알게 된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은 마음에

가사를 옮겨 적은 후 밑에 한글로 발음 그대로 적어가면서 정말 여러 번 따라 부르면서 연습했답니다. 그 덕분에 좀 비슷하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팝송은 이 노래가 유일해요. 세 번째 설렘송은 마돈나의 홀리데이. 처음 엄마 아빠가 전축을 샀을 때 그 안에 선물로 들어있던 레코드판이었어요. 어릴 때 레코드판 안에 속지를 보고 홀리데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책꽂이에 있던 영안사전을 꺼내 그 뜻을 알았던 그런 추억이 있는 노래랍니다. 이 노래만 들으면 집으로 전축이 처음 배송되던 날이 떠오르면서 설레는 마음이 되살아나네요.

불금이라 설렘. 5278님의 설렘송 토니 브렉스톤의 Unbreak My Heart, 비욘세의 Listen, 마돈나의 Holiday까지 세 곡 이어서 들으면서 투표 마감했습니다. 8627님은 1번 곡을 꼽아주셨어요. 가수도 제목도 잘 모르지만 진한 와인 한 잔에 파묻히는 듯한 설렘이 있어서 뽑습니다 하셨고, 항상 맑음님, 토니 브렉스톤이 여자였어요? 이거 남편 애창곡이고 핸드폰 연결곡이라 귀에 피가 나도록 듣고 있는데 남자 가수로 여태 알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영상으로 보지 않으시고 굳이 막 찾아보지 않으셨다면, 그냥 귀로만 들으셨다면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중저음을 갖고 있는 여성 가수 항상 맑음님도 1번 뽑아주셨고요. 다음 비욘세 리슨 뽑아주신 분들, 빌 아이장님, 이 곡 제가 아 좀 들으라고 라고 번역하니까 다들 귀에 쏙쏙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 곡으로 선택, 좀 듣고 삽시다. 내 말만 하지 말고. 혜연이님은 잘 듣자고요. 주디 방송 비욘세 리슨 선택이요. 이유가 너무 좋은데요. 9587님, 저의 설렘송은 마돈나의 홀리데이입니다. 80년대 중계방송에서 마돈나가 두 명의 백댄서와 함께 홀리데이를 부르던 장면을 홀리듯이 봤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힘들던 고교 시절에 미지의 어딘가로 휴가를 떠나는 상상이 들어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마돈나의 홀리데이 뽑아주셨는데요. 자, 투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설렘송 세 곡 중 그대들을 가장 설레게 한 노래 1위는 바로 토니 브렉스톤 Unbreak My Heart였습니다. 무려 와 47.5%의 득표율을 얻었고요. 2위는 마돈나의 홀리데이 33%, 그리고 아쉽게도 비욘세의 리스는

10.5%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의 설렘송 세 곡 투표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6323님이 이제 설렘송 팝송 아닌 가요도 되나요? 하셨는데 네, 됩니다. 그들을 설레게만 한다면 팝이든 가요든 세 곡 신청해 주시면 돼요. 말머리에 설렘 적어주시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사연 신청란에도 말머리 설렘 달고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금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남았네요. 축구 월드컵 2차전 대한민국과 멕시코와의 경기. 대한민국 이겨라! 8012님 신청곡 같이 들어요. 리키 마틴 The Cup of Life.

핑크스웻 켈라니의 At My Worst, 깐돌이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리키 마틴의 The Cup of Life에 이어서 샤키라의 와카와카, 2103님, 하늘사랑님도 듣고 싶다고 청해주신 곡이었어요. 3120님이 광화문으로 출근하는데요. 월드컵 응원 열기가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지금 광화문 앞 사진 보냅니다. 와, 광화문이 붉게 물들고 있어요. 사진만 봐도 두근두근하네요.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2차전 경기. 광화문에서도 여의도에서도 오늘 거리 응원 펼쳐진다고 하고요. 일터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늘 일찍 출근하셔서 아침 일찍 그 오전 업무 마치고 함께 응원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아자!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금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아이유 김창완 너의 의미 빵빵한 호랭이님과 함께 드릴게요.

오혁의 소녀, 빵빵한 호랭이님 신청하신 아이유 김창완의 너의 의미에 이어진 곡이었고요. 3626님, 이제부터 가요도 되나요? 반갑다.

폭이 넓어진 거예요? 네, 이제부터 가요도 됩니다. 팝과 가요 구분하지 않고 좋은 음악이면 어떤 노래든 틀어드립니다. 오게티님, 오잉? 진행자가 바뀌었어요? 여행 다녀오느라 오랜만에 들어요. 3450님, 바뀐 거 저만 몰랐나요? 아닙니다. 오랜만에 오셨으면 당연히 모르실 수 있죠. 아, 이제 5일밖에 안 됐거든요. 이번 주부터 CBS 프로그램 개편으로 김용신 아나운서는 저녁 6시 저녁 스케치로 갔고요. 저는 새로 온 아나운서 김윤주입니다. 김윤주라 주디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잘 부탁드립니다.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고현이님 외 많은 분들이 조수미의 챔피언스 정하셨어요. 이 곡으로 대한민국 대표팀 응원하면서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칠게요.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0: 안전한 멀티탭
1: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필립스 멀티탭.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달콤한 디저트를 먹고 나면 짭짤한 과자가 당기고 또 짠 걸 먹고 나면 다시 단 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단짠, 달고 짠 맛이죠. 또 혀가 얼얼할 만큼 매운데도 뒤따라오는 달콤함에 또 한 입 먹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건 맵단, 매운맛과 단맛이라고 합니다. 달고 짠맛과 매운맛과 단맛은 멈출 수 없는 맛의 무한 반복입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매력도 그런 것 같아요. 적당한 반전과 조화가 있을 때 더 오래 기억하고 더 깊이 빠져들죠. 인생이든 사람이든 음식이든 단짠과 맵단처럼 적절한 긴장감과 변주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슨 맛인가요? 또 여러분을 사로잡는 반전 매력은 무엇인가요?